0: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을 어김없이 썸머 스페셜에도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0: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 준비했습니다. 네, 썸머 스페셜에도 어김없이 성경 네 구절씩 여러분께. 뭐 썸머 스페셜이니까 뭐 두 구절만 드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네, 동일하게 네 구절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도 이제 이미지를 이제 오늘은 좀 산 배경으로 정말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좀 산과 같이 좀 우리가 생각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번 주는 좀 산 배경으로 좀 전해드릴 예정인데 아무튼 그 배경 속에 오늘도 성경 구절 네 구절 알차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받으시고 오늘 틈틈이 읽고 또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말씀 준비했는지 한 구절씩 좀 소개해드려 볼까요?
1: 네, 먼저 시편 107편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0: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 아멘. 다음은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0: 하박국 말씀입니다. 아, 멋진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이네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1: 아멘. 아,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선정했습니다. 받기 원하신 분들은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이들한 방송이 마치기 전까지만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성경 네 구절입니다. 오늘 틈틈이 읽고 또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동과 교훈을 한가득 정말 한가득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프닝 내용을 좀 잘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안전하게 또 형통하게 이끌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묵상하고 또 고백하실 수 있는 성경 구절 준비했으니까 좀 잘 받으시고 또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선포하고 능력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0: 그렇죠.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정말 확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했더라. 오늘의 기도문.
1: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기도문을 나눠드립니다. 매일 저희가 여러분들께 방송 키워드 알려드릴 건데요. 기도문 받기 원하신 분들은 그 키워드를 넣어서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장으로 기도문이 전송됩니다.
0: 자, 오늘 또 기도문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잘 세워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기도문 전해드립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또 기도문 나갈 거니까 여러분 일상을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하게 잘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사님,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저희가 퀴즈 형태로 내지 말고 바로 지금까지는 너무 저희가 좀 그렇게 뭐 아주 퀴즈도 아닌 것이
1: 억지로
0: 억지 퀴즈 느낌으로 이제 좀 전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왕 알려드릴 건데 항상 좀 뜸을 들이면서 알려드렸던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우리 키워드를 바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좋은 생각이십니다.
0: 네, 오늘의 키워드 바로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0: 바로
1: 기억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셨던 많은 것들을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 역시 우리가 확신해보자.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오늘 안타깝게도 기억이라고 보내주신 분 계신데 기억 니은 뒷글 니은 이거 아닙니다. 기억. 우리가 주님의 말씀 또 주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그런 측면이니까 네, 정확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샵

0: 9330번. 네,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기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찬양을 더 풍성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네.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네, 여러분께서 잘 참고해 주시고 또 뭐 사랑의 뜰 안에서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새롭게 시도할 예정에 있다라는 것은
1: 기대가 됩니다.
0: 아, 네. 아무튼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워십 클래식의 찬양 준비했어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함께 듣고 오시죠.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서머 스페셜 사랑했더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박은영 집사고요.
1: 네, 저는 장찬희 PD입니다. 자, 서머 스페셜입니다. 찬양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찬양의 은혜를 정말 흡족히 받아 누리는 복된 기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이

0: 시기가 매년 찾아오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에서 이 정말 찬양을 오롯이 좀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정말 특별한 이 기간, 딱 이 기간이거든요.
1: 네, 오늘이 첫날이죠.
0: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찬양의 은혜를 이 기간에는 더욱더 사모함으로 흡족히 넉넉히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의 뜰 안에서 그래도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두 가지의 선물은 다 뭐 고정적으로 챙겨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네. 기억 보내주시면 기도문이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자, 오늘 키워드가 기억이잖아요.
1: 네, 기억.
0: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명언 하나가 떠올랐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명언이었는데,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
1: 아.
0: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것은 우리가 마음판에 깊게 새기고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처나 아픔들 뭐 그리고 지나온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고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그러니까 좋은 것은 기억하고 좋지 않은 것은 이제 정말 훌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건강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정말 좋은 명언인 것 같은데요.
0: 네.
1: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데
0: 맞아요. 네.
1: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자꾸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래서
0: 맞아요.
1: 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소중히 정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또 하루 보냈으면 참 좋겠네요.
0: 그러고 보니까 앞서서 이제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던 거 다시 기억나네요. 문제에 집중할수록 은혜는 작아지지만 은혜에 집중하면 문제가 오히려 작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문제나 상처나 불평 불만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받은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문자 또 얼른 좀 소개해 볼게요. 6882번님 문자 주셨네요. 자,
1: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늘을 숨쉬게 하는 씨앗 부탁드립니다.
0: 야, 오늘 또 말씀 씨앗으로 네, 숨을 아주 시원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675번님.
1: 네, 씨앗 감사해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니 감사, 감사하신 하나님.
0: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네요. 1234번님께서 자, 매일 아침 복주머니에 복을 거저 담는 느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씨앗도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 표현이 멋지네요. 복주머니에 복을 거저 담는 느낌이다.
1: 거저 담는 느낌으로.
0: 아유, 할렐루야.
1: 아유,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오타 조심하시고 기역 맞네요. 기역 오타입니다. 기억으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869번님께서 좀 문자 주셨는데
1: 영화 티켓 다윗 말씀하시는 거죠.
0: 맞아요.
1: 발표는
0: 네.
1: 언제 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0: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금요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1차 발표가 났어요. 1차 당첨자 발표가 났고 그래서 이제 못 오는 분들 혹시 이제 당첨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잖아요.
1: 네.
0: 목요일 오후 6시에 부득이하게 참석이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꼭 네, 샵 9330번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혹은 이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발표가 났는데 제 발표 나고 나서 안 된다 하시는 참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발표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소수겠지만
1: 네.
0: 이렇게 추가 발표가 또 있을 예정이다라는 거. 우선은 이제 당첨자가 발표가 났어요. 이제 났다라는 것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1: 그러면
0: 좋겠습니다.
1: 추가 발표는 문자로 또
0: 맞아요.
1: 갑니까?
0: 문자로 갑니다. 문자로 아마 오늘 중으로 갈 것 같아요.
1: 네. 네,
0: 오늘 오후쯤에 추가 당첨자가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우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당첨자가 발표가 됐고 문자가 전송이 됐다라는 것을 꼭 뭐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문 보내주십시오. 기도문의 키워드 기억 감사합니다. 1231번님도 문자 주셨고요. 자, 2042번님.
1: 네, 주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뒤돌아봅니다.
0: 아, 네. 꼭 우리가 되새기면 그 은혜를 되새기고 은혜를 기억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1: 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면 참 좋을 것 같고요.
1: 아멘.
0: 0712번님.
1: 네,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경배하고 예배

0: 드리며 찬양하며 섬기리라.
1: 아, 할렐루야.
0: 아멘.
1: 아, 멋집니다. 자, 아, 지금 그리고 우리의 주홍빛 같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0675번님도 고백해 주셨고 1934번님
0: 네, 상반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반기도 또 채워주실 것을 기억하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1: 자, 하나님은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3013번님
0: 네, 오늘도 복 주시고 새 아침 열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씨앗 받아서 주님 주신 복 모든 이들과 나누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널리 널리 민들레처럼 이제 퍼뜨려 주시기를. 말씀은 더더욱 나누면 나눌수록 좋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로 살아갈 길을 소망합니다. 8457번님 문자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죠.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필요를 살펴서 흡족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536번님
0: 네, 샬롬 피디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신청합니다.
1: 아, 찬양 신청. 사실 저희가 2부에서 찬양을 집중적으로 또 신청받을 예정인데
0: 네.
1: 조금 이따가 이 찬양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682번님 문자까지 소개해보죠.
0: 네, 기억.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 할렐루야.
0: 아멘.
1: 집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항상 감사인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1: 아, 할렐루야.
0: 정말 맞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0: 네. 아멘.
1: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냐?
0: 네.
1: 그렇다면 감사하라.
0: 감사하라.
1: 네. 감사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 자꾸 위의 것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네. 내게 주신 그러한 것들이 참 많잖아요.
1: 맞아요.
0: 그것들을 네. 세워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1: 받은 복을 세워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 정말 의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그 길 가운데 어떤 은혜들이 우리 삶에 주어졌는지를 찬찬히 오늘 되새겨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아멘.
1: 자, 오늘 키워드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죠.
0: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기억이고요.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또 네. 다음 코너 준비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찬양이 풍성한 서머 스페셜 그 은혜를 또 넉넉히 받아 누리는 네, 복된 기간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환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0: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1: 여러분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에 생명의 꽃을 피워주십시오.
0: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1: 자, 썸머 스페셜을 맞아 특별하게 진행되는 코너입니다. 매주 이 시간 이번 한 주를 빛낼 축복의 말을 신청받을 거예요.
0: 네,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생각하셔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문자는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점 933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선정된 문장은요.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했더란 1부를 시작할 때 그리고 2부에 묵상 노트를 대신해서 각각 네, 소개될 예정입니다.
0: 네, 청취자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문장이라면 어떤 말이라도 괜찮습니다. 설교 때 들었던 메시지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던 표현도 좋습니다.
1: 아, 정말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다른 말, 생명과 소망의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문장들로 이 시간 천국의 향기가 가득 풍겨나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뭐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제한은 없습니다.
0: 그냥 설교 때 들었던 은혜의 말씀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큐티를 하다가 또 아니면은 공동체 안에서 주고 받던 대화 중에서 네. 은혜 받았던 내용이면 또 이렇게 가볍게 또 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그쵸? 되겠어요.
1: 여러분만의 명언이라 생각해 주시고 아, 이 말이 우리 누군가 방송 가족분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면 좋겠다. 내가 들었을 때 참 이 말을 듣고 내가 감동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냥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0: 네.
1: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그 문장을 저희가 계속해서 한 주 동안 좀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장을 찬양과 함께 썸머 스페셜의 찬양을 좀 가득하게 좀 들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찬양과 함께 그 메시지를 사랑했더나 시작할 때 그리고 2부가 또 시작할 때 계속해서 좀 나눌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만의 감동적인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명의 말로 또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말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0: 싶네요.
1: 어떤 거?
0: 어제 설교 내용이었는데요. 네. 안심하라.
1: 안심하라.
0: 너는 내 것이라.
1: 아.
0: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도 말씀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폭풍 속에서 막 배를 타고
1: 네, 있었을
0: 예, 힘들었을 때, 네. 때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너는 내 것이라. 아.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거든요.
1: 네네.
0: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아까 뭐 또 우리도 나눴지만은 굉장히 불안 요소와 또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걱정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안은 하면 할수록 가속도가 붙는데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그 생각을 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말씀 안심하라.
1: 안심하라.
0: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네요.
1: 네. 1부와 2부 사랑의 뜰 안을 이번 한 주 동안 빛내줄 따뜻한 말 그리고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들 여러분께서 뭐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표현이어도 좋고요. 여러분의 표현이 아니다 하더라도 설교 때 들었던 그 감동을 한 줄 메시지로 요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롭게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사실 기억이라는 게 키워드잖아요.
0: 네.
1: 기억의 기억이라는 단어가 키워드다 보니까 너는 옛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뭐 이런 표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좋네요.
1: 성경 구절 속에서 또 귀한 문장을 좀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귀한 말을 또 추천해 주시면, 문장을 추천해 주시면 사랑의 뜰 안을 반짝반짝 빛내줄 귀한 문장으로 한 주 동안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나무엔과 이민섭 예, 찬양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와서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귀한 문장들 좀 소개해드릴게요.

0: 네. 촉촉하네요. 촉촉해.
1: 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드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여러분의 어떤 귀한 문장을 통해서 이 사랑의 드란을 더 나아가서 이제 극동 방송을 듣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꽃이 좀 가득 좀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자, 어떤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따뜻한 또 여러분이 듣고 너무나도 기억에 남는 감동적인 문장이 있었다면 문자 남겨주셔도 되고 말씀을 읽다가 아, 이 말씀 참 기억에 남는다 하는 그런 말씀도 좋을 것 같고 자유롭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금씩 문자를 좀 소개해볼게요. 8893번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0: 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1: 네.
0: 그렇습니다.
1: 저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0: 아, 네.
1: 하나님 믿음 더욱 주소서.
0: 아, 네.
1: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그럼요. 네.
1: 정말 믿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에 들어 저 산으로 옮겨져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괜찮다. 라는 이 문장이 참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리고 6760번님께서 이런 문자 주셨어요. 예배 때 들은 말씀 중에서 신앙은 순종이다 라는 말씀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신앙은 순종이다. 굉장히 짧지만 참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1: 네.
0: 신앙은 순종이다.
1: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우리가 감사체질, 사랑체질, 찬양체질, 은혜체질, 그리고 순종체질로 바뀐대요.
0: 아멘.
1: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멘. 맞습니다. 자, 아무튼 귀한 문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이제 서머 스페셜이니까 또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818번님께서는 3일 동안 저 일했어요 라고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좀 쉼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7406번님 문자 주셨어요. 장문의 문자네요.
1: 네. 2026년 지난 6개월을 기억하고 돌아보면 아쉬움과 힘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026년 하반기에는 정말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 이것도 참 우리가 생명의 문장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1: 이제. 네.

0: 왜냐하면 이게 그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테니까.
1: 그렇죠.
0: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을 때 돌아보면 아쉬운 일들과 힘든 일이 참 많았지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2026년 하반기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좋은 일, 기쁜 일이 가득할 것이다라는 그 고백이 많은 분들에게 용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자, 7116번님 문자 주셨어요.
1: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아. 꼬여 있어도 괜찮아. 오해 받아도 괜찮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0: 네. 정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서두에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말을 제가 이제 저희 묵상노트 대신에 네. 이걸 나눌 거잖아요. 나눌 때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좀 낭독할 예정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납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동의하는 그런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너는 잘하고 있다면 내가 뭘 잘하고 있어. 근데 잘하고 있다. 내가 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듣다 보면 결국에는 결국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 좀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네요. 129번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시면서 또 귀한 또 간증을 남겨주셨어요. 담도암 수술 후 항암 중인 과정 예상치 못한 심근 경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냈습니다. 마음이 아프셨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저혈압 증세를 보이셔서 응급실에 갔어요. 방송을 들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고 기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아픈 일이 있는데 또 연달아서 좀 좋지 않은 그 아버지의 건강 상황을 좀 나눠주신 것 같거든요. 이제 좀 안전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건강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360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1: 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너를 일으켜 세우신단다. 사랑한다 아주 많이.
0: 정말 누군가 또 방송을 듣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이 문장을 또 듣고 얼마나 깊은 감동과 감사의 고백을 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1: 네, 우리는 문제 앞에 많이 주저앉잖아요. 근데 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요.
0: 아멘, 아멘. 자, 오늘 샵 9330번으로 아름다운 문장 추천받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내가 이 말 들었는데 참 감동받았다 혹은 나만의 인생 명언이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누군가를 격려하는데 이 문장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찬양 한 곡 나누고 돌아올게요. 네, 오벳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이 찬양 듣고 와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장들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아멘.
0: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오벳의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자, 집사님 오늘 저희 방송 키워드 다시 한번 좀 방송 가족분들께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1: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기억 샵 9330번으로 보내주세요.
0: 네, 말씀 씨앗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특별히 이제 매주 월요일 아름다운 문장들이 모여서 여러분께 이제 귀한 문장들을 좀 추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해드란 1부 시작할 때 그리고 2부 시작할 때 각각 나눌 예정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많이 또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148번님 문자 주셨어요. 와, 굉장히 좀 강렬한 문장인 것 같네요. 네?
1: 말씀으로 생각을 야, 태워라.
0: 다시 한 번요.
1: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목사님 말씀 중 받은 은혜의 표현 보내드립니다. 4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비롯된 애굽화된 생각을 버리라는 표현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왜곡된 모든 생각들을 태워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0: 야, 아.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와, 굉장히 강렬한 표현인데 뭔가 가슴에 깊게 좀 남는 표현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은 자꾸 흔들리고 네. 요동치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면은 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0: 아, 그럼요. 네. 네. 말씀으로 또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불안 걱정 이런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태워버릴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말이 그 생각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9581번님 문자 또 소개해볼까요?
1: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0: 아, 멋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듣게 되면 참 감동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또 너무 특별한 어떤 문장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표현들도 좀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3013번님께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1: 아멘.
0: 이 말씀 보내주시면서 요즘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면서도 나아가야지 하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될 때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 남겨주셨고요. 지금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또 6770번님께서 또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2부 시간을 통해서 풍성하게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6995번님.
1: 네, 여호와 샬롬. 저는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 나라를 위해 한나와 에스터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어머니, 그리고 야곱처럼 자녀를 축복하며 가정에 평화롭게 만드는 아버지로 거듭나길 늘 기도합니다. 자신부터 기도의 등불.

0: 불을 꺼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결단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1450번님이시네요.
0: 네, 주일 제목, 설교 제목이었나 봐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없이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된다. 라는 귀한 선포였습니다. 자, 그리고 3393번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때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웃에게는 진심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하시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내 문자 주셨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내. 이거 굉장히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깊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995번님께서 우리 먼저 믿은 부모 세대가 거룩한 교회가 돼야 한다고 악한 것, 추한 것들을 다 끊고 주님의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귀한 또 문장들을 추천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중에서 하나를 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집사님께서 좀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어떤 문장이 기억에 남는지 하나를 정해서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방송 시작과 또 중간에 계속 풍성히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웨이홈의 하나님의 은혜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하나님의 은혜 웨이홈에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이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또 귀한 문장을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또 찬양이 나가면서 또 밖에 비가 갰어요. 네. 아.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짧게 몇 가지만 더 소개하고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문장을 나눌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581번님께서 저를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가장 첫 번째 진리는 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참 좋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추천해 주셨네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 만드신 참 좋은 나입니다. 라고 또 문장을 추천해 주셨어요.
1: 아, 우리는 이것도. 모두 하나님 만드신 참 좋은 나입니다. 좋은데요?
0: 그러니까요. 예,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품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8016번님.
1: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0: 아멘,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6882번님께서 The only one,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나는 그분의 오직 하나뿐인 나입니다. 앞서서도 나가 있었는데 또 그분의 오직 하나뿐인 나, The only one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5302번님께서 또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네요.
1: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0: 아멘.
1: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0: 아멘.
1: 이 말씀이 힘이 나게 하네요.
0: 아마 암송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집사님,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당장 2부 시작할 때부터 나눠야 할 문장을 좀 오늘은 집사님께서 좀 정해주시면 지금까지
1: 오늘은 집사님, 제가 골라야 합니까?
0: 네.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집사님께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근데 오늘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네. 이걸 읽다 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런데 이제 한 분을 꼭 뽑아야 한다면 네. 좀 이렇게 처음에 네. 네. 그 목사님 말씀 인용하셨던 것 같은데요.
0: 주일 설교 말씀을 인용했던 분들이 좀 있는데 네. 제가 감히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2148번님의 문자가
1: 맞아요.
0: 아닐까.
1: 맞아요. 네네.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0: 아, 할렐루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특별히 이 말씀이 좀 기억에 남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복잡하잖아요, 생각이.
0: 맞아요.
1: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는 저도 모르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도 생각을 태우고 싶습니다.
0: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2148번님 보내주신 이 문장을 이번 사랑의 뜰한 이번 주 주제 말씀으로 정하고 1부 시작할 때 그리고 2부 시작할 때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근데 선물 나갑니까?
0: 아, 선물 드려야죠.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좀 드릴 예정이다. 챙겨드린다라는 것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문장들도 너무 좋았어요. 한 분 한 분 저희가 다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런
1: 네.
0: 문장이었는데 이번 한 주는 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네. 이것을 저희가 함께 좀 캠페인으로 좀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이 됐어요, 집사님. 오늘 방송 가족분들께 오늘의 키워드와 또 오늘 또 이게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요.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라고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도 나갑니다.
0: 자, 흐르고 있는 찬양, 뭐 너무나도 여러분께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죠. 하지만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앞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또 은혜를

0: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뜰한 생명의 말 프로젝트.
1: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0: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1: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0: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1: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아멘.
0: 아멘.

0: 아, 막 힘이 나네요.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1: 지금 막 성경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그럴 때 말씀에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지고 정말 불안 걱정이 확신과 기대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네. 말씀 씨앗 이미지 받으면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0: 아, 그쵸,
1: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 또 그 생각을 또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0: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말씀으로 생각을 태울 수 있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이 하루가 되면 참 좋겠고요. 자, 사랑이들한 두 가지의 선물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1: 네. 샵 9330번으로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기억이거든요.
0: 기억이죠?
1: 기억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씨앗이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기억 그리고 씨앗 각각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좀 일상을 거룩하게 잘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 진행되고 있어요.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2부 시간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신청곡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신청곡을 좀 보낼 수 있을까요, 집사님?
1: 아, 듣고 싶은 곡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곡이 있으시면 샵 9330번 기억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유롭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앞서서 9536번님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셨거든요. 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답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찬양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서머 스페셜 기간 2부 시간은 여러분의 또 신청 찬양으로 함께 할 예정이니까 자, 받기 원하 그 여러분께서 주저 마시고
1: 네.
0: 자유롭게 듣고 싶은 찬양을 샵 9330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올게요.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 방송을 통해서 사랑이 뜨란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2부 시간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로 꾸려갈 예정입니다.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다면 주저마시고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찬양의 제목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제 아무튼 제목만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9536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 씨의 찬양 나누고 왔는데 그 찬양 듣고 나서 이제 9536번님께서 또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거든요. 좀 소개해
0: 네,
1: 주실까요?
0: 네. 주일의 초등부 여름 성경을 앞두고 영적 부모 기도에 부른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도 영화부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네, 지금 방학이에요.
1: 아, 방학이에요. 자, 아무튼 신청 찬양 남겨주시면 되겠고 또 이어서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제 뭐 찬송가 찬양을 신청하셨겠지만 저희 약간 좀 편곡된 버전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8016번님께서 교회 10주년 예배에 이제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사모님께서 부르시는데 깊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찬양 우리 방송가족분들과 나눴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몇 분 더 이제 신청 찬양을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942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0: 네, 네. 귀한 예수님 Heaven Will Today 신청합니다.
1: 근데 이 찬양을 찾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찬양이 좀 이렇게 안 찾아집니다. 정말 베일에 가려진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저도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1: 저도 이 찬양의 존재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아주 막 널리 알려진 그런 곡은 아닌 것 같아요. 음원으로 또 발매가 되고 막 이렇게 좀 유명하게 익히 좀 전해진 그런 곡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좀 들려드리지 못해 너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자, 7749번님도 문자 주셨네요.
0: 아, 좀 긴 곡인데요.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열방이여 노래하라 이야, 부탁드립니다.
1: 이것도 엄청나게 멋진 곡일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 이 곡은 다행히 있더라고요. 아.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이제 774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다리 놓는 사람들의 열방이여 노래하라. 네, 이 찬양.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1: 이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9330번 우미정 9330번으로 듣고 싶은 찬양 또 방송가족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됐던 찬양들 제목 샵 9330번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1: 네, 기억 문자 주시면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뜰한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네, 오늘 또 풍성한 찬양의 은혜를 좀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는 썸머 스페셜, 어떻게 본다면 사랑의 뜰한 첫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2부는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전 오픈 곳을 향하여 3627

0: 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리고 7749번님께서 이제 부흥한국 싱어즈의 찬양으로 좀 전해드렸는데, 아, 그 버전 말고 어노인팅 버전이 참 좋은데 하면서 추천해 주셨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어노인팅 곡으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581번님 문자 주셨네요.
1: 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힘차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0: 아멘, 아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붙잡고 우리가 앞날에 또 형통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0109번님이시네요.
1: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네. 디사이플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신청합니다.
0: 디사이플스의 이것도 선교사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메들리 찬양인 것 같은데 저희가 기회가 될 때 이제 꼭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미 신청곡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이제 꽉 찼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주님, 오늘도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3108번님 또 문자 주셨고, 자, 2417번님.
1: 네,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신청합니다. 네,
0: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두 곡을 좀 전해드릴까 하는데, 먼저는 7202번님 신청 찬양이거든요.
1: 네, 아름다운 나라.
0: 네, 위러브의 찬양인데, 제가 참고로 이 곡을 이제 들으면서, 이 곡만 듣는 건 아니지만, 이 곡을 들으면서 운동합니다.
1: 아, 그래요?
0: 굉장히 힘찬 찬양이거든요. 네. 와, 이건 막 진짜 가슴이 막, 네, 이 곡입니다, 지금. 이 곡과 주님의 숲, 이렇게 두 곡의 찬양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사랑의 뜰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비 내리는 싱그러운 월요일입니다. 말씀 씨앗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2739번님 문자 주셨는데, 씨앗, 네, 잘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키워드와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네. 저희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방송 키워드는 기억이고요.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나가고요. 또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나갑니다.
0: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영적 보약, 영적 영양제 잘 챙겨 드시고, 이 세상 풍파 속에서 이제 그러한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마시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능력을 지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아파트 주변을 운동하다가 어느 집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찬양 들으면서 가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아멘.
0: 4640번님 문자 주셨는데, 아, 네, 오늘 찬양이 다 정해지는 바람에 다음번에 꼭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풍성한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기를 기대하면서, 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제작 진행에 저는 장찬희였고요. 박은영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우리 모두는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0: 오늘도 열심히 사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이 기쁜 소식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룻기서 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보아스는 아침 일찍이 성문으로 찾아가요. 성문 앞에서 토론도 하고 재판도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을 이어줄 일순이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성문으로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결정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장로들 10명을 또 초청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문을 오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아주 은밀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또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당당하게 이 일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금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오미와 롯이 있는데 나오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결코 지체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쯤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그 믿음대로 보아스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 이 말은 재판을 소집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아침 일찍에 일하러 나가다가 보아스를 만나요.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그를 부릅니다.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엘리멜렉의 소유를 당신이 회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네가 싫으면 내가 하겠다. 그런데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라. 그러니까 이 1순위 이 젊은 사람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집에 나이 먹은 그런 나오미가 있고 또 젊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내가 땅을 산다고 해서 그 여자들 것이 될 리는 없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게 되면은 이것이 아들에게 물려주거든요. 물려줄 때는. 근데 아들이 없을 때는 딸에게 물려줘요. 딸이 없을 때는 죽은 자의 형제에게 물려줍니다. 형제가 없을 때는 가까운 친척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여자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요. 혜택이 없습니다. 생각을 딱 해보는 거예요. 그 재산을 내가 산다 하더라도 결코 저 여자들에게 돌아갈 리는 없다. 사는 순간 내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땅을 자기가 다 사서 전부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다. 지금 저 집에 젊은 과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오미의 아들 말론의 아내죠. 그게 루드 아닙니까? 그 과부와 결혼해서 이어주도록 해야 된다. 과부와 결혼해서 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돈 들여서 회복한 그 땅이 이제 자기 땅이 아니에요. 룻의 아들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이건 괜히 돈만 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누시지만 과부와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당장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던 그가 당장 그 얘기를 접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때에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기업을 물을 자가 1순위 된 자가 못하겠다고 할 때 2순위로 넘겨질 때는 증인들이 필요해요. 장로들 10명이 거기에 다 또 모였어요. 동네 사람들도 모였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는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종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을 벗어서 주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1순위 고엘 자격 있는 사람이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드디어 보아스가 이 노세 남편이 되어지는 절차를 밟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재산을 전부 다시 사가지고 엘리멜렉 앞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젊은 과부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우리의 고엘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라고 자처하는 종교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목자 노릇을 하겠다고 책임져 주겠다고. 그런데 그건 다 사기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0: 단절이 돼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셔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충분한 값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우리의 모든 값을 다 치러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충분한 대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냐?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눈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방 여자인 룻이 다윗의 외조모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나이 먹은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아의 족보를 채워가는 일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룻기는 인생 역전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박을 꿈꾸는, 1억 천금을 꿈꾸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역전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하루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바로 내게 주신 기회다.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족보의 이 귀한 사람들을 주께서 불러들이시고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일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일에 오늘 내가 쓰임을 받고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처지에서 사람을 원망하고 시대를 탓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신석 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2-932-5478번, 932-5478번 신석 장로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0: 7월 6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 생활을 이어오던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교계의 기도 속에 전격 석방됐습니다. 극적인 석방 소식과 함께 앞으로 풀어야 할 중국의 종교 자유 과제를 조시현 PD가 전해드립니다.
1: 중국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이끌다 지난해 10월 불법 정보망 사용 혐의로 체포됐던 에즈라 진 목사는 그제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해 헤어졌던 가족과 8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진 목사의 가족들은 이번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무부의 직접적인 외교적 개입 덕분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 충현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가 후원과 기도연대로 힘을 보탰으며 전 세계 45개국 성도들이 고난받는 중국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동역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번 석방이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여전히 시온교회 지도자 8명이 현지 감옥에 갇혀있는 만큼 이를 중국 종교정책의 전면적인 완화로 성급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남은 수감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조시현입니다.
0: 세계복음주의연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종교법인 해산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와 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교계의 입장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종교시설을 강제조사하고 법인을 해산해 자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교계 대표들은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가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성토하며 법안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향후 법안 통과가 강행될 경우 불교와 천주교 등 다른 종교계와 연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수업 자료에 성경을 포함하는 파격적인 교육 개편안을 승인했습니다. 성경을 종교 교리를 넘어 역사적 고전으로 가르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 미국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최근 공립학교 문학과 역사 수업에서 성경 구절을 독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교육과정 개편안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시편 등 주요 성경 구절을 고전 문학으로 접하도록 설계됐으며 주 정부는 도입학교에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교육계의 움직임은 국내에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호재민 대학 성서공회 총무는 성경이 가진 인문학적 가치와 역사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기독교 사립학교에서도 성경을 정규 과목으로 자유롭게 읽고 연구할 수 있는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우다인입니다.
0: 한국 YMCA 전군연맹은 제48차 전국대회를 열고 허대영 전 수석 부이사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지난 3일부터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이틀간 진행된 전국대회에서 교육학 박사이자 춘천교육장 등을 역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춘천중앙교회 허대영 원로장로를 신임 대표로 추대했습니다. 허대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 인사에서 전국연맹이 지역 회원들을 지배하는 중앙조직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대표단은 앞으로 연맹의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사회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세우는 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나섬과 여의도 침례교회는 본격적인 한여름 무더위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와 물레동 일대 쪽방촌 소외 이웃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0: 올해로 5년째 이어지는 이번 봉사에는 나섬 이사장 국명호 목사를 비롯한 1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정성껏 끓인 닭죽과 제철 과일, 위로의 편지가 담긴 도시락을 손수레에 실어 이웃마을 등 쪽방촌 100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나섬재단은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올여름 동안 총 300가정의 보양식을 추가로 전달하며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섬 이사장 국명호 목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 쪽방촌 어르신들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늘 오후까지 충남권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0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남지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아이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창피해서 숨을 곳이 아닙니다.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힘든 것은 넘어진 상처보다 혼자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 한마디에 아이의 울음은 잦아듭니다. 상처가 금세 낫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1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도 결국은 풀처럼 시들어 사라집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무겁고 지쳐있다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붙들어 보십시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우리가 붙잡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보내시면서 평안하셨습니까? 감사의 맥주절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한 7월의 첫 주 월요일에 드리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커서 때로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믿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또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요. 오늘도 이 놀라우신 약속을 힘입어 새로운 7월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해의 반년을 오직 믿음과 기도의 전투력으로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님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찾아오십시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9330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올려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 실시간 기도에 참여하기 원하시면 기도사연 밑에 전화라고 두 글자 적어주시고요. 또한 기도 요청하시는 분의 신원을 밝히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역시 익명이라고 끝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내하신 구세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중보기도의 시간 소망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산 영리교회

0: 섬기시는 이성일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예산 땅에도 비가 좀 왔나요, 많이?
1: 예, 많이 와서 그동안 가물었던 땅이 네. 아주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참 지금 바쁜 철이죠, 뭐, 목사님.
1: 예, 예. 네. 그,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박 농사를 많이 해서 수박 지금 많이 출하를 하고 있고요. 또 네. 밭작물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0: 네. 주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로 예산 땅도 또 이 나라 모든 곳곳을 축복하시길 바라요. 목사님, 이 시간 기다리는 수많은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망의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에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할 때 했던 프로그램 가운데 얼마나 내가 조언들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가를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어주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조별로 나누어 진행했는데 조언 가운데 한 학생이 책상 위에 올라가 뒤로 돌아서 눈 감고 서고 다른 조언들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있다가 책상 위에 올라가 있는 학생이 뒤로 그대로 쓰러지면 조언들이 그런 쓰러지는 학생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습니다. 책상 높이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감고 올라서면 마치 번지점프만큼이나 공포감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조언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힘을 빼고 조언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맡기면 됩니다. 과감하게 자기 몸을 던지는 친구도 있지만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그냥 내려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쓰임받았을 때는 궁중에서의 화려한 경력과 힘이 넘칠 때가 아니라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나이 80에 그것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어주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은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은 참 별 볼 일 없는 이새의 말째 아들 목동 출신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속에서 평생 변함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어렸을 적 목동으로 지내면서 캄캄한 밤에 들에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양들을 지켜내야 했던 다윗. 자기가 약하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떨결에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된 다윗은 이미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더 큰 군대라도 다윗은 싸워 이겼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 힘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귀한 청취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을 빼시고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공급됩니다. 아멘. 바울도 그것을 알기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든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의 힘으로 회복되고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아멘. 주의 은혜로 힘을 얻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0: 아멘.
1: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상처투성이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여러분 말씀 간직하시면서 기도의 시간, 능력의 시간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도예요.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새로남 교회에 섬기시는 김흥섭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한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김 집사님의 아버님이 김경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께서

0: 폐암 4기 투병 중이시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방사성 후유증으로 힘든 수술까지 받으시고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 아버님의 연약한 육체에 생기,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제 요청해 오셨고요. 우리 김 집사님께서 CNJ 타월 기업을 경영하시는 듯합니다. CNJ 타월 기업에 성령님 친히 운영하시고 하나님 영광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기업이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네요. 네, 우리 아버님께 효도하면서 아버님을 간호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의 사업도 또 모든 가정의 가모도 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연결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김영섭 집사님의 아버지 김경암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님, 특별히 폐암 4기로 투병 중에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옵소서.
0: 아멘.
1: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0: 아멘.
1: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달려왔는데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걷더니 일어나고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 폐암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0: 아멘.
1: 걷더니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귀한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김은석 집사님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0: 아멘.
1: 소망을 불어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CNJ 타올 기업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은석 집사님이 운영하는 귀한 사업체입니다. 성령께서 운영해 주셔서 귀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가득 드러내고
0: 아멘.
1: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장로님 김경암 장로님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오신 길에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겁니다. 김 집사님 사업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1시 22분 50초 향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3572번 번호 쓰시는 성도님, 네, 감사 소식 보내왔습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중보기도해 주셔서 안치안 순산했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고요. 이제 모유가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산모 또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네요. 축하드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며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3572님 은혜 가운데 순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또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1: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귀한 생명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산모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모유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신체의 부분들을 주께서 만져주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돌봐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안재한 이제 엄마가 되셨어요. 축하드려요. 우리 아기 건강하게 키우시면서 주님 은혜 더욱 경험하십시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6133번입니다. 선우 선호 권사님 또 찾아오셨네요. 세종 온누리교회 섬기시는 선우 권사님, 오늘은 김지숙 전도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지원 집사님이

0: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네요. 오늘 12시에 수술하신다고요. 네, 수술 잘 되고 회복하는 과정 동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속히 예배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신 참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이신 선우 권사님 고맙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일마다 응답받으십시오. 목사님께 연결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김재원 집사님 오늘 12시에 수술합니다. 아킬레스 건 끊어져서 회복되는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하는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선우 권사님의 중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김지숙 전도사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역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재현 집사님 회복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아멘, 하시며
0: 아멘.
1: 아버지의 튼튼한 다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집사님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속히 수술 잘 받으시고 또 쾌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6833번이에요. 아들 허준서 온몸에 아토피와 또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데 주의 치료에 손이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남편 되시는 또 허성자 제자 성도님 발목이 골절되셔서 또 발은 회복이 필요하고 예배자리에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따님 기도 요청하셨네요. 따님 허은서양 은서자매는 배재대학교 1학년 재학 중인데 재정이 어려워서 등록금 납부가 쉽지 않다고요. 국가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4년간 학업 잘 마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또 이사 문제도 있고 모든 여러가지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일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6833님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특별히 아들 허준서 온몸에 아토피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부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토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남편 허성재 성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발목이 굳절됐는데 뼈 마디마디 하나까지도 주께서 세밀하게 만져주셔서 잘 붙게 하시고 건강한 다리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허은서 학생을 하나님 잡아주셔서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0: 아멘.
1: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국가 장학금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는 공부하고 있는 모든 과정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평생 동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또 내년에 이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의 모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필요한 물질이 채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성도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많은 풍랑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도 있답니다. 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0: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9536번이에요. 우리 아들 27살이고요. 조카 24살인데요. 이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7남매 중에 저희 가정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서 남은 6남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늘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신 네, 믿음의 이제 통로가 되시네요. 아드님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조카도 그로 인해서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되도록 저희가 귀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9536님 가족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을 주의 섭리 가운데 묶어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원하기는 애통함과 간절함을 담아 자녀들을 또 하나님 남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가정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1: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고 완악하고 단단하신 마음의 돌짝밭을 성령의 탄비로 녹여주옵소서.
0: 아멘.
1: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고 말씀들을 기회를 주시고
0: 아멘.
1: 변화받을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온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마침내 모든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날이 곧 옵니다. 기대하시고요. 네, 계속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네,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예산 영리성결교회 섬기시는 이성일 목사님과 또 이 시간을 지키는 수많은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 9040번입니다. 9040번호 쓰시는 성도님. 저의 하나님의 선물인 큰아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하셨네요. 착하고 순한 저희 아들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하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잘 지내게 하셨는데요. 이번 시험 좋은 결과 얻어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간증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어머님이 고백해 오셨어요. 네, 저희가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9040님의 큰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자녀의 학업과 앞날의 진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아들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보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큰아들이 기숙사 생활하면서 잘 지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했던 것이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진로의 문제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어느 대학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진로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귀한 큰아들의 길을 세밀하게 돌보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아드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계셔서 튼튼하시겠습니다.

0: 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익명으로 기도 요청하셨어요. 17년 전에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하늘나라 보내시고 여지껏 혼자 계신 우리 아버지 73세이십니다 하셨네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젊으셨을 때 이제 어머님을 아내를 먼저 보내셨네요.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 이명으로 인한 두통과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 또 일상생활 힘드신 상황. 어제는 교회 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네, 이제 또 거기에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증상도 더 심해지셨고 날이 더워지면서 모든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 되어서 믿음도 건강도 사랑하는 아버지 더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신 참 우리 효녀 따님이세요. 네,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따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17년 전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이명으로 인해서 두통과 또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명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두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허리 통증도 하나님께서 뼈 마디마디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께서 건드려 주셔서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교회에 마음껏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현장에 함께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1: 또 아버지 하나님 홍조 증상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포를 주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따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0: 아멘.
1: 따님의 믿음만큼 아버지의 믿음도 더 좋아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은혜와 믿음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우리 아버님 남은 여생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귀한 따님의 기도가 늘 함께 하시니까요. 네, 5976번 번호 쓰신 성도님, 최주환 장로님께서 어제 맥주절 주일 예배 감사 예배 시간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소식 전해 오셨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새벽 제단 쌓으실 수 있도록 소망이기도 중보기도의 위력을 믿고 기도 요청합니다 하셨네요. 우리 최 장로님이 투병 중에도 계속 새벽 제단을 쌓으셨군요. 참 귀하십니다. 또 집안에 어려운 일도 겪으신 걸로 엊그제 기도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며 위로했는데요. 오늘도 우리 최주한 장로님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주한 장로님 하나님께서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몸된 교회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고 새벽마다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평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 속에서 살아온 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버지 입원해서 몸이 안 좋은 모든 원인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귀한 장로님을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는데
0: 아멘.
1: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옵시고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장로님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아멘. 네, 장로님, 우리 최 장로님 힘드신 가운데서도 주님 손 꼭 잡고 날마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8840번이에요. 8840 쓰시는 성도님, 림프 부종 치료로 주 2회 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렸고 그로 인해서인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네요.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또 질병에서 자유해서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이 막아지도록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 마음을 그대로 저희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8840님, 여호와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서 림프 부종 치료를 깨끗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병원 다니지 않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떨어진 면역력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감기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떨어진 면역력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함께 하셔서 귀한 삶 속에 질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또 이런 치료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경비 지출을 막아주시고 그렇죠.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0: 네, 성도님 교회의 은총을 입으십시오. 여호와 라파 기도하시는 대로 그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11시 41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대전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 영리성결교회 섬기시는 이성일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네, 또 기도합니다. 3318번호 쓰시는 성도님께서 대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대은교회 수요 예배 반주자가 필요한데요. 속히 적임자가 교회에 나타나실 수 있도록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신 우리 대은교회를 위한 아마 성도님이신 듯 하죠. 네, 저희가 기도 제목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3318님의 교회와 목사님과 사모님 또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대은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목사의 귀한 사명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신없이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혼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0: 주요.
1: 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1: 특별히 대은교회 수요예배 반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함께 수고하고 땀 흘려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0: 아멘.
1: 아버지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수요예배의 현장이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이 세우신 대은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0: 아멘.
1: 사람을 보내주시고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대은교회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강건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필요한 수요예배 그 반주 선생님도 곧 구해질 수 있도록 네, 그로 인해 교회가 아름다운 부흥을 또 경험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963번이에요. 저희 두 아들 서경석, 서우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모두 결혼을 했고요. 3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 소식 없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이 두 아들 가정에 퇴임 문 열어주시고 두 부부가 부모가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네요 하신 우리 어머님의 시어머님의 기도이기도 하죠. 예, 저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사고육사님에게 기억

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또 장성해서 귀한 만남을 갖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귀한 만남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귀한 가정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제목 올리기는 귀한 두 아들 아직 찬

0: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님 귀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님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셔서 아버지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가정을 세우신 주님께서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자녀의 축복 이 귀한 두 아들의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경석 형제 또 우람 형제 이제 가장이 되셨는데 또 아이들의 아빠도 되시는 그런 복을 꼭 누리시고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십시오. 어머님의 기도가 아버님의 기도가 꼭 그렇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3054번입니다. 저의 사위가 목사님이고 저희 아들은 아직 전도사인데요. 각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 주시고 함께 동역할 귀한 믿음의 성도들 많이 만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신 네, 사위도 또 목회자이시고 아드님도 또 이제 사역자이신데요. 네, 축복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3054님의 귀한 사위와 아들이 귀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보내시는 귀한 역사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께서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때로는 영적인 침체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온전히 걸어갈 수 없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의 강한 손으로 귀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일어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푯대를 향해 달려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귀한 자녀들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1: 아멘.
0: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1: 아멘.
0: 귀한 성도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게 될 이 두 분의 인생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또 기도하는 어머님 또 장모님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되십니까? 네, 성공하십시오. 목회에도 성공하시고 인생에도 성공하시는 귀한 목사님 또 전도사님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 기도 되겠네요. 4542번입니다. 택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주의 돕는 손길을 기대하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하셨고요. 아멘이에요. 네, 두 따님이 있는데 보름양 또 예림양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의 청년 만나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가정 모두 영육한 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도록 저희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4542님 택배 사업장을 운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에 참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사업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업장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함께 믿음의 기업으로 잘 세워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두 딸 보름이와 예림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말 믿음이 있고 성품이 좋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잘

0: 밝혀야 하는 귀한 청년들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돌보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만남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4542님의 귀한 가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 아멘. 네, 우리 성도님 기도 응답 꼭 받으셔서 신실한 좋은 일꾼과 함께 동역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도에 부모님을 둔 보름양 또 예림양 이제 기도대로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좋은 청년 만나십시오. 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면서 잠시 소망의 기도를 섬겨주시는 믿음의 기업 소개합니다.
2: 소망의 기도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소망의 기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는 MI수트 NC 대전 유성점, 말씀으로 배우는 캘리그래피 하늘물고기, 기쁨을 주는 행복한 기업 강경신원 젓갈백화점, 꿈이 이뤄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탐방동 인 비트윈 스터디카페, 행복을 전해주는 아웃도어 노르디스크 대전은행점,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페퍼스 헬퍼마스크, 만년동 디지털타운 1층 아름플라워에서 꽃바구니, 온가족이 안심하고 쓰는 인삼샴푸 주식회사 AB,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CNJ타올, 기도는 깊어지고 무릎은 편안해지는 믿음의 기업 평택 랑스비 기도매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만나는 온가족의 먹거리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업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0: 오늘도 기도로 달려온 한 시간, 오늘 드리지 못한 기도는 내일 이 시간 계속될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 응답받는 그런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신 우리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목사님 오늘 많은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들에게, 이분들에게 응원 한마디도 좀 더해 주시죠.
1: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내렸던 비는 우리 저희 영리 지역에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죠. 수박이 다 날아가고 소가 둥둥 떠다니는 네.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올해 내리는 단비는 그동안 가물었던 땅에 생기를 돋게 하는 아주 단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청취자들의 마음 속에도 단비가 떨어져서 촉촉하게 적셔지고 생기가 넘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시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0: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정말 단비를 맞는 오후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고맙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일이 막막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일을 안정되게 살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는 거예요. 오늘도 치열하게 힘들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버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일을 잘 대비하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누구나 내일을 생각하면 막막함, 불안,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내일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막막한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내일은 보장될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막막하죠. 우리가 이런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막막함이 생길 때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두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하고 파라오의 전차 부대가 거대한 바닷물에 삼켜지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그들에게 갈증도 해결하게 하고 쉼을 주시고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해요.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주한 환경은 온 사방이 흙먼지고 보이는 건 바위와 거대한 볼모지예요. 성경에서는 그곳을 신광야라고 불러요. 그들이 걷는 땅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나무 한 그루, 물 한 모금, 그늘 하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너무나 힘든 그들이 드디어 폭발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주려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느니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근데 이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지나쳐요. 지금 이들이 말하는 불평은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아주 심각한 원망이거든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고기라는 것은 최상류층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이집트에서 고기를 먹은 것처럼 자신들의 과거를 뻥튀기하고 이집트를 미화하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때 환호했던 이들이 한 달 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어요. 왜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챙겼던 비상식량이 딱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또 자기들이 준비한 비상식량이나 물이 떨어졌지만 뭔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환경적으로 조금만 더 가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불평이 덜했을 텐데 자신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 물도 없는 광야를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 대책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광야로 끌어내신 거냐?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날 저녁 광야에 어둠이 내려앉자 저 서쪽에 홍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기적이 날아오는 거예요. 바로 메추라기 때였어요. 조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해마다 봄이 되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올라가는 메추라기가 수백만 마리가 이동을 한답니다. 그때 이동 경로가 시내산 반도를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긴 여행을 하다 보니 지친 이 메추라기들이 그냥 중간 시내산 반도에 뚝뚝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메추라기 때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말을 쏟아내며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먹거리를 주자 할 말을 잃고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실컷 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눈을 떠서 밖에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이슬이 소복히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잠시 뒤 햇빛이 이슬에 쬐이자 이슬이 증발하면서 바닥에 하얀 알갱이들이 남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물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물어요. 히브리어로 만후. 이게 뭐야? 이게 뭐냐? 만후. 그리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당혹해하는 표정으로 질문만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처음 보는 이 물건이 뭐야? 만후라는 질문이 그대로 이름이 되면서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그 맛은 마치 꿀을 넣은 과자처럼 너무나 달콤하고 또 먹으면 배도 부르고 누구든지 새벽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이 만나. 바로 이날부터 40년 동안 광야 식탁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내일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푸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 사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이것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만나가 내린 첫날 아침 진영 전체가 술렁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분명한 규칙을

선포하세요. 16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한 사람당 하루 한 오멜. 이건 지금의 수치로 계산하면 2.2리터씩 거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그것을 남기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성인 한 명이 하루에 먹기에 알맞은 양만 가져가고 더 가져가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백성들의 인원만큼 정확히 줄 건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사람 한 명이 더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굶게 돼 있다. 그러니 정해진 양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일 양식은 또 내일 아침 줄 테니 오늘 것만 가져가고 남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만나를 주신 아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신신당부를 하세요. 그런데 이 신신당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17절,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해진 양만 가져가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좀 늦게 나온 이웃이 왜 만나가 없지? 이렇게 당황하든 말든 1인당 어떤 사람은 두 오멜, 세 오멜씩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뿌듯해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먹는 거야, 이 바보들아. 마치 자기들이 이웃의 것을 강탈해 가면서도 자기가 잘나고 유능한 것처럼 그 이웃의 빈손을 비웃으며 아마 그들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비상 식량으로 재어두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몰래 보관해 둔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껴서 다 버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웃이 굶어서 죽든 말든 내가 더 많이 쟁겨둔다고 광야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늘의 은혜로 살고 이웃들이 배고프지 않고 이웃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빈손을 채워줄 때 하나님은 그 거친 광야에서도 모두가 걱정 없이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내일이 막막해질수록 본능적으로 더 많이 내 손을 더 많은 것을 담아서 움켜쥐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지성인들 같지만 가끔 우리 도심 안에서 무슨 사재기 파동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게 다 뭐지요? 내 이웃이 죽든 말든 나만 편하고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유능하고 지혜롭고 현대사회에서 남을 이기는 가장 귀한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역설적이에요. 이웃의 빈손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비현실적인 소리를 합니까?

이웃에게 줄 거 다 주고 내가 어떻게 내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린 이렇게 항변할 거 아니에요. 1995년 7월 미국 시카고에 역사상 최고의 폭염 재난이 맙니다. 이때 체감온도 섭씨 48도, 도심의 전력이 완전히 끊기는 폭염 재난이 지속돼요. 그런데 그 시카고의 저 남쪽에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두 빈민가가 붙어 있었는데 한쪽은 잉글우드라고 하는 마을이고 또 한쪽은 오번 그레셈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두 빈민가가 희비가 완전히 엇갈려요. 우선 이 폭염 재난이 임하니까 잉글우드 사람들은 혹시나 내 집에 있는 생수나 식량 이런 걸 뺏길까 봐 사람들은 창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사람들은 못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겹겹이 쇠사슬을 채워요. 이 재난 속에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펄펄 끓는 방 안에서 혼자 버티는 거예요. 며칠 뒤에 구조대가 잉글우드 사람들의 대문을 뜯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 수십 명의 시신들이 발견돼요. 반면에 길 건너에 5번 그레셈은 달랐어요. 이 폭염 재난이 임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밖으로 나와 평상시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가정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쓰러진 노인의 목을 축여주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 이 불지옥 속에서 오번 그레셈 주민들은 이웃의 빈손을 잡아줬어요. 이 재난이 물러간 뒤에 뉴욕 대학의 연구팀이 두 동네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홀로 살겠다고 했던 잉글우드 사망자는 10만 명당 33명이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왔던 5번 그레셈의 사망자는 10만 명당 3명뿐이더라. 이웃을 향한 나눔, 같이 살아야 한다는 연대감, 이런 것들이 거대한 재난을 이기고 그 중에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명적인 위기 속에서 나를 살리는 게 뭐냐? 이기적으로 나만 많이 쌓아둔 양식이 아니라 기꺼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의지와 감정으로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감정과 의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가면 토켈라우라고 하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 섬에 살던 10대 소년 3명이 낡은 보트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표류해서 50일 만에 구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이 10대 소년은 그 이웃 섬에 살고 있는 예쁜 소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세 소년이 그 소녀를 보기 위해 몰래 낡은 아빠 배를 훔쳐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꺼지고 고립이 된 거예요. 무전기도 없고

나침반도 없어요. 그 배에는 코코넛 20개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만 해도 이 세 소녀는 엔진이 꺼져서 배가 움직이지 않을 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금방 구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는데도 구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코코넛이 20개에서 한 개, 두 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이 심해지자 이 착한 소년들의 눈빛이 변합니다. 드디어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네가 내 코코넛 몰래 마셨지. 좁은 보트 안에서 세 소녀는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해대며 밤이면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뜬 눈으로 밤을 셉니다. 이렇게 그들 모두는 파멸로 가는 거예요.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세 소년 중에 한 소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그때부터 소년들은 아침 저녁 쩍쩍 갈라진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 소년은 손을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결단 하나를 내려요. 코코넛 하나를 깔 때마다 정확히 3등분을 해서 똑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한 번은 자신들의 보트에 우연히 새 한 마리가 날라들었는데 그것을 잡아서 핏물까지 나눠 먹는데 정확히 3등분을 하는 거예요. 핏물을 모았다가 마실 때도 한 모금을 마시고 옆에 친구에게 기꺼이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표류 50일 만에 태평양을 지나던 뉴질랜드 어선이 이 배를 발견해서 소년들이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출발점에서 무려 1300km나 표류한 소년들이 구출되는 거예요. 그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친구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과와 상관없이 이 팍팍하고 어렵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내시고 지난 한 주간도 버텨서 어떻게든지 오늘 이 예배까지 걸어 나오셨다 하면 여러분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길에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목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을,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막막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이기심의 벙커를 허물고 이웃의 빈손을 나로 하여금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보여주신 광야에서도 그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0: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만난 신광야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광야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광야를 걷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광야가 찬양의 걸음이 되시고 모두가 다 아름다운 목적지에 도달하는 귀한 가정,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저 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안산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안산 꿈의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편 10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가 만민과 문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에든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리 밥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헨델의 수상음악 F메이저 HWV 348번 5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헨델의 수상음악 FM이죠. HWV 348번 가운데 5악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작품 가운데서 준비했습니다. 멘델스존의 더블 스트링 콰르텟 현악 8중주 옥텟을 준비했는데요. 이 작품은 실내악 역사상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작품입니다. 현악 4중주를 하나씩 더 악기를 추가해서 더블 스트링 콰르텟, 더 현악 앙상블의 풍부함을 유지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1825년 멘델스존이 불과 16살 때 만든 작품입니다. 멘델스존 초기 작품으로 고전주의 시대의 균형감과 또 낭만시대의 열정들을 골고루 아우른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각 파트의 그 성부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균형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실 마지막 악장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대입법적인 기법들을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멘델스존이 특별히 요한 세바스찬 바흐를 굉장히 존경하고 또 바흐의 작품들을 끊임없이 연구한 그런 작곡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후대에 바흐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작곡가로도 멘델스존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흐의 기법들이 그의 작품에 녹아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멘델스존의 더블 스트링 콰르텟 오늘은 4악장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끊임없이 질주하는 에너지들이 펼쳐집니다. 어쩌면 이런 것도 바로크 시대의 선율적인 기법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멘델스존의 옥텟, 더블 스트링 콰르텟 4악장, 루체른 페스티벌 현악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노래, 정경화의 바이올린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멘델스존의 더블 스트링 콰르텟 옥텟의 4악장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성가곡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박주영이 지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서울 모태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짧은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7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의 도로나 대중교통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사정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에 따르면 낙후된 교통사정 때문에 사고로 돌아가신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딸의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요. 평소 생활이 어려웠던 60대 부모님께서 시집간 자녀의 집에 가는 길에 생긴 사고였죠. 생활고에 힘들어하시다가 저희 집에 오시면 쌀 20kg은 챙겨드릴 수 있다라는 딸의 말에 황해도로 가기 위해 열차에 올랐다가 열차 바퀴가 탈선하며 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소식통은 북한 내에서 유행한다는 택시는 농촌 주민들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했고요. 자식 부모 간의 일에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는 현실에 한탄했다고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민족으로 부르신 북녘당, 오늘도 굶주림과 낙후된 사회에 신음하는 북한 땅의 주민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없는 북한의 주민들에게 복음의 능력의 빛이 바라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그런 여러분의 소망의 한 줄,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첫 찬송 함께하면서 출석 인사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안에서 듣고 있어요. 부산에서 듣고 있어요. 목포에서 듣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주에서 계신 지역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하늘 소망이 가득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출석 인사로 그 기도의 한 줄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한 줄도 좋습니다. 출석 인사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죠. 7573님 먼저 보내드릴게요. 북한 동포와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너무 귀한 한 줄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서 보내주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눈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나눌 때 우리 청취자분들과 귀로 마음으로 배의 기도로 전해지잖아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7573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포항에서 오신 1376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북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흥에서도 기도문 한 줄도 주셨네요. 어느 기사에서 이곳에 온 청년이 북한에서 넘어와 적응하기 힘들어했다는 그 관련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함께하시고 살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자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7573님, 1376님, 8593님 저희 출석 인사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보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참여해주신 분이 계세요. 복음통일, 그 땅에도 지금 복음의 부흥을 주옵소서.

속에서 3218님의 기도에 한 줄 느낌표가 가득한 힘있는 한 줄인데요. 우리 3218님도 제가 하나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출석 인사에 선물을 나누지만 여러분이 올려주신 함께 해주신 이 기도가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나눠주시고요. 우물정 1069번 출석 인사와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익산에서 오신 5879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753님도 오셨어요. 가산동에서 오늘도 와주셨네요. 9950님. 여기는 부산입니다. 오늘도 늘 하던 대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874님, 오늘도 늘 하던 대로 기도해 주시고 늘 오시던 대로 극동방송 OFD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양 후에는 우리 썸머 스페셜 기간을 맞아서 또 이 기간 특별하게 만나보는 코너들 준비했으니까요. 찬양 후에 바로 함께 할게요.

내용은 은총이버 찬송까지 예라모십이었습니다. 오늘 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준비한 이 시간 전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더 나누고 만나볼게요. 9115님, 북한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복음을 마음껏,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7133님도 청주에서 보내주셨고요. 경주에서 택배 배송하면서 듣고 계신다는 5215님. 북한에 복음 가득한 택배를 배송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이렇게 곳곳에서 북한 땅을 위한 너무나 귀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세 분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북녘 땅에 정말 이 OFP데이가 울려 퍼지고 극동방송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복음의 선물을 우리 이 택배 기사님께서 같이 전해주실 그날을 위해서 출석 인사로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 한뼘 차이 특집으로 함께하는 시간,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그래서 이 기간 우리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으로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 OFP데이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조금 주변 분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상식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들이 건너왔을까요? 그래도 첫날인 만큼 주관식으로 내면 너무 어렵겠죠.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들이 건너왔을까요? 1번 1만 5천 명, 2번 3만 5천 명, 3번 10만 명.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오늘도 또 푸짐한 선물들과 함께하는 OFP데이 시간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분의 우리 북한의 형제 자매분들이 이 땅에 왔을까요? 이사 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총 누적 그 인구수입니다. 1번 15,000명, 2번 35,000명, 3번 10만명. 보통 여러분이 해외 단기 선교를 가시거나 한 나라를 품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선교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얼마나 살고 있고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언어를 가게 된다면 쓰는지.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함께 소망하는 그 복음 통일을 바라보면서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상식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건너온 작은 통일이라고 불리는 이 북한 주민들 몇 분일까요? 15,000명 1번이고요. 35,000명 2번이고요. 10만 명 3번입니다. 아, 이게 제가 약이에요, 약.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의 오차가 있는, 조금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숫자를 제가 반내림을 해봤는데, 이거를 처음에 저희 주변에서도 함께 나눠봤을 때 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10만 명도 많이 나왔고요. 3만 5천 명도 많이 나왔고요. 1만 5천 명도 나왔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또 두 가지의 상식이 선물과 함께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복음 통일을 향한 소망의 마음과 함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힌트 없이 정답을 얼른 기다려보면서 다음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샵 1069번 도전해주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하는 동안 오늘의 상식 퀴즈 첫 번째 상식을 문제로 내어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몇 명의 북한 주민분들이 건너왔을지 1번이 15,000명, 2번이 35,000명, 3번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아, 이게 오답자가 그래도 10분 중에 한 서너 분은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의 상식은 또 두 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2번 3만 5천 명입니다. 10만 명이라고 하신 분들도 꽤 계세요. 3533님, 10만 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멘. 2507님은 저희 9살 아들이 2번이래요. 저는 3번 같은데 그래도 아들을 믿고 2번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우리 아드님이 정답을 너무 잘 맞춰주셨어요. 2507님, 그래서 우리 9살 아드님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2번 3만 5천 명이죠. 1224님도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고요. 7936님이 힌트 좀 주의소 하셨는데 힌트를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몇 명 정도 와 있을지,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얼마나 있을지, 이렇게 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얼마나 와 있었을까, 또 얼마나 내가 준비되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퀴즈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6217님, 정말 제대로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입니다. 놀라우시고 능력의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게요 라고 맞춰주셨어요. 선물 같이 보내드리고요. 새싹 회원이신 7116님께도 정답 잘 맞춰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근데 이 한 뼘 한 뼘을 두 뼘씩 좁혀 간다고, 하루에 두 뼘씩 좁혀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을 바로 함께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북한 상식.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경기도이다.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 경기도이다. 이번에는 OX로 진행을 하는데요. 참고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원에 계실 때 이제 사회에 나오기 전에 집을 또 하나씩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때 1순위, 2순위를 적는다고 해요. 그래서 배정받을 수 있는 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요 좀 1순위가 조금 인구수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인구의 그 1순위가 거주하고 있는 가장 많은 곳 지역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O 아니면 X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제 생각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확히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했던 3475님. 아, 이렇게 한 뼘 한 뼘 좁혀가면 너무나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하나원에서 머물다가 그곳으로 가시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 0657님. 하나원에 있다가 1순위, 2순위 이렇게 살고 싶은 지역을 적게 돼 있어요. 물론 먼저 온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 우선권이 있긴 하겠지만 뭐 처음 오거나 여러 경우에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이렇게 경쟁률이 심한 곳은 피해서 일부러 다른 지역을 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물정 1069번. 그래서 북에서 온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이다. OX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사냥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찬양사역자 초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상식을 다시 한번 문제를 내드리면서 어떤 선물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확률이 좀 더 높아졌네요. O 아니면 X 하시면서 샵1069번으로 도전해주신 분들 계신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전국 곳곳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 중에 가장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 경기도이다. O 아니면 X로 샵1069번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1069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여기 인구가 1위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출석 인사를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도 여기에서 좀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을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 OX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정답을 맞춰주시고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오 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 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북에서 온 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경기도이다. 정답은 5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만 명이 넘는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서울이 또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는 6천여 명. 그리고 아까 인천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있는 이곳이 제일 많은 곳일 것 같은데요. 인천이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2,999명. 3,000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제주가 제일 꼴찌인데 제주는 340명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주변에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도 북에서 오신 분들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을 함께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OFD에 함께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356님, 저도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 라고 해주셨고요. 5 정답까지 맞춰주셨어요. 저도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2607님, 잘 맞춰주셨고요. 1번 문제보다 확률이 반반, 몰랐던 게 참 많네요. 4224님, 우리 요 세 분께도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친척 오빠 교회에서도 북에서 오신 분들을 여럿 뵈었어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한 줄 한 줄로도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까지도 제가 좀 더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저도 경기도에 살지만 경기도가 너무 넓어요 라고 하셨지만 또 우리 어디서 만날지 모른단 말이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다잖아요. 아무래도 북한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이 생각은 저도 못해봤네요. 새싹회원이신 5551님도 맞춰주셨는데 그러게요. 우리 북녘 땅을 볼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북한 땅을 보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참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나눠주신 이 새싹회원 분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서머 스페셜 기간에 이렇게 몇 가지의 북한 이야기, 북한 소식, 그리고 북한 상식을 만나보실 텐데 이런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더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더 그 기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극동방송의 북방사역국 임지현이었습니다. 북녘 땅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자기 향로를 가져와서 거기에 타오르는 숯불을 담고 향을 피워 알 수 없는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다. 온 백성 앞에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두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가서 너희의 죽은 조카들을 성소에서 진 밖으로 옮겨라.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가서 조카들을 진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마저 죽고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없애신 자들의 죽음은 여러분의 동족인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막문을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지시하셨다. 너나 네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면 너희는 죽는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모세가 아론과 살아남은 그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여러분이 가져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여러분은 그것을 제단 옆에서 먹으십시오.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것은 형님과 형님 아들들의 몫이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를 정결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제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 자녀들의 몫으로 주신 것입니다.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불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 자녀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드린 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다. 모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물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 제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공동체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피를 거룩한 곳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으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성소에서 그 염소를 먹었어야 했다.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했다.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도 수긍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0장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도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창문으로 밖을 봤는데요. 흐릿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미세먼지가 심한가? 날씨가 왜 이렇게 탁하지? 아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이 흐린 게 아니라요. 창문이 더러웠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상처가 끼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요. 욕심이 끼면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이 먼저 보입니다. 교만이 끼면

그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자, 세상이 변해야 행복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종종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닦으시는 경우가 있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 깨끗하면 평범한 하루도 은혜가 되고요. 익숙한 사람도 감사가 되고 당연했던 일상이 기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닦아주시기를 소망하세요. 자, 그렇게 바라본 오늘은요.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보이는 새로운 하루가 될 겁니다.

네, 컨티넨탈 싱어즈의 창문이라는 곡을 들어와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본답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네, 우리의 어떤 행동과 말과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고 또 실망을 할 수도 있고

0: 네,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지난 주말 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정말로 이 차량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말을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1440분을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2시의 기쁨 드리면서 비 오는 날 가족들과 함께 먹을 감자전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맛있겠다. 아, 맛있겠네요. 자, 감자전.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고 은혜라고. 자, 오늘은 신청곡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심영진 목사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잠시 후에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1440번처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듣고 싶으신 찬양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서머 스페셜이 시작이 됐죠. 네, 저희 코너들이 뭐 계속해서 함께 하겠지만 그래도 찬양도 풍성하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 또 저희가 준비하는 거 찬양 풍성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모든 얘기 나누실 수 있고요. 잠시 후에 또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오늘도 가보겠습니다. 자,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어떻게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됐는지, 엄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어? 이런 얘기 물어보시고 다양한 얘기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뭐 원체 감동의 사연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자,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경쾌한 찬양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1: 자, 이렇게 박수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0: 그 얘기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1: 참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것 같아요.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다 다른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알코올 의존증이 많이 심했어요. 제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정말 순간순간 너무 많이 힘이 들어서
0: 네.
1: 믿음이 없을 때 새벽 예배 나가서 돌아오는 길에 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곡을 많이 듣고 힘을 냈었어요.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이게 저를 전도한 그 친구가 될 것이고 그 친구는 지금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0: 네.
1: 그 친구도 지금 췌장암 말기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정말 저 친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도전이 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인도하는 대로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없지만 새벽 예배 갔을 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랬을 때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고 그런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제 신앙이 자라게 됐고 정말 너무너무 남편이 힘들게 할 때는 내가 잠시 세상에 살면서 그 곡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힘을 냈어요. 정말 천국에 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없겠지. 그냥 막연하게 믿음도 없지만 그냥 그런 소망을 갖게 됐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 어렵고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나 말씀 안에 돌아오면 제가 일어설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견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0: 아멘.
1: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날마다 걸음마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0: 아멘. 네, 지금 들었던 사연 기억하세요? 네, 불과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6월 마지막 월요일을 보내면서 두시의 기쁨에서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문자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락을 주신 분의 사연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힘들 때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을 했고 그 이후로 모든 삶의 힘든 그 길마다 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희망의 메시지가 이분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 믿게 됐고 이 지금 조금 전 편집본에서는 못 들으셨지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예수님 믿고 자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날이 바로 오늘 네,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입니다. 소식 전해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되면 참외를 한 박스씩 보내드립니다. 지역의 특산물이 참외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만간 이제 더 이제 그 협찬받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심스레 해봐요. 네, 그래서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물전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대를 좀 전해주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받는 번호란에 우물전과 9330을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도 연락 주신 분들이 4428번님께서는 며칠 전 파주에서 장병들과 구국성회가 있었는데 5살, 3살 손주들이 성령 감화받고 기도, 묵상, 찬양을 매일 뜨겁게 한다고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야, 참 이런 신앙을 물려주신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군인이었을 때 그 구국성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도 얼마나 그 가고 싶었든지. 이 현장을 가면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뜨거운 현장이었어요. 지금도 역시 그렇고요. 아, 그래서 또 전해주신 얘기가 4428번 성도님께서 손주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 앞에서는 찬양 듣고 싶다 신청하셨는데 역시 잠시 후에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그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러분들 가정에 복음이 들어간 그 이야기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저희는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의 은혜로다.

0: 네, 신청곡이었죠. 은혜로다 듣고 왔습니다. 1440번 성대님께서 신청하신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신청하시고 찬양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샵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월요일 2시의 기쁨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정, 그 신앙의 일대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의 일대를 듣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물이 전화 연결이 돼 있어요. 이분의 가정에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샬롬,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어느 교회 섬기시는지, 예, 권사님이신가요?
1: 네.
0: 네, 성함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저는 가수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윤애현 권사입니다.
0: 네, 윤 권사님. 지역이 어디예요?
1: 대전입니다.
0: 대전이구나. 여긴 청주입니다.
1: 아, 얼마 전에
0: 예.
1: 생기셨죠?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네.
0: 3월 말에 이제 청주에도 이제 그 극동방송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2시의 기쁨에서는 이 청주에서 또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니, 극동방송을 대전에 계시면 꽤 오랫동안 들으셨겠어요, 그렇죠?
1: 예, 믿고 나서
0: 네.
1: 교회 분이 극동방송을 들으면 좋다고 영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일어나면서부터 제가 되도록이면 잘 때까지 듣는 편입니다. 제가 외출하거나
0: 예.
1: 뭐 교회 사역에서 가거나
0: 네.
1: 그런 거 외에는 제가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저희 애청자들 보니까요. 해외 여행을 가셔도 집에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예, 맞습니다. 해외 가서도 듣습니다.
0: 아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 누가 이제 권유해서 들으셨다고 했는데
1: 네.
0: 들어보니까 어때요? 극동방송이?
1: 너무나 은혜롭고 또그 프로그램마다
0: 네.
1: 저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도 있고 또그 다른 분들의 믿음을 또 저희들이 알수 없었던 것들도 들을 수 있고
0: 네.
1: 또그 귀하신 사역이잖아요. 그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제가 또 알게 되고 예, 너무나 유익이 많습니다.
0: 아이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저희가 힘이 나요.
1: 네.
0: 아니,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1: 아, 저는 이웃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제가 믿게 됐고요. 저는 이제 1세대예요.
0: 아,
1: 예.
0: 권사님이 일대.
1: 네, 1대인데
0: 네.
1: 뭐 아시다시피 1대는 좀 많은
0: 그렇죠.
1: 고난과
0: 예.
1: 또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라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0: 네.
1: 저는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진짜 살 수가 없었어요. 네.
0: 그 이야기 뭐 짧게라도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1: 뭐 복음을 전해 듣고 뭐 세상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제가 믿지 않았다면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살아서 숨쉬고 살아갈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저가 믿고 나서 가족 구원이 일어났고요.
0: 네.
1: 그리고 제가 믿은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또 저희 시댁에는 제가 롤 모델로 삼고 그분을 또 믿음의 그 신앙에
0: 네.
1: 제가 본보기를 삼는 분이 계세요. 저희 남편의

0: 대고모 할머니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고모님이시죠.
1: 네.
0: 그분이 젊으셨을 때 혼자 되셔서 3남매를 키우셨는데 혼자 아무것도 없고 진짜 가난하신 상태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셨고, 믿으신 이후에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셨는데, 그 당신 가족 직계만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넓게 생각하시고 모든 친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제가 늦둥이를 낳았는데, 제가 3남매를 뒀는데,
1: 예.
0: 큰아이와 막내가 10살 차이에요. 근데 막내를 낳고 인사를 들어갔는데, 명절 때 가서 인사드리면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이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매일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저도 대고모 할머님처럼 저렇게 중보기도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 예.
0: 그분의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졌고,
1: 아멘. 아멘.
0: 예, 모든 직계 반계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1: 아멘.
0: 네.
1: 그러니까 집안에 그렇게 꼭 기도하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0: 네.
1: 네.
0: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1: 네.
0: 모든 가족들,
1: 예.
0: 친척들을 위해서 구원을 네. 놓고 기도하고 있고, 영혼 구원을 놓고
1: 네.
0: 또 그렇게 또 열매를 또 맺게 하시고 계시고
1: 네.
0: 믿지 않는 남편도 뒤늦게 믿어서
1: 야.
0: 제가 믿음의 동역자로 지금 든든하게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고, 또 그 믿음의 가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헌신을 하고자 지금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참 그 말씀해 주시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은혜인지 아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외로운 싸움을 참 그렇게 많이 싸워오셨는데 이제는 그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남편분도 네. 붙고 다른 가족들도 붙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또 오늘 또 뜻깊은 거는요.
1: 네.
0: 제가 큰 딸하고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1: 네.
0: 네. 저희 딸이 군인 가족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어느 어머니나 다 기도로
1: 그렇죠.
0: 미리 다 숨으시겠지만
1: 네.
0: 그 기도 한 대로 이뤘고, 또 제가 군선교를 놓고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군선교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군인 사위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네. 기도를 힘쓰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저희 딸하고 아침에 통화를 했을 때 그
1: 네.
0: 구국성회에서 있었던 그 받은 은혜와 또 손주들이 저희들이 생각으로는 너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 네.
0: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가 저희들이 조금 미심쩍어하는 부분이나 믿지 못하는
1: 그렇죠.
0: 부분도 있을 텐데
1: 네.
0: 저는 아침에 한 2시간가량 저희 딸하고 나눴는데 지금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계셔서
1: 아멘.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아멘.
0: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부터
1: 네.
0: 물론 다른 기도도 다 하고 있었지만
1: 네.
0: 믿음의 대를 천대만대 있게 해달라.
1: 예.
0: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는,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가게 해달라는, 그게 최우선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지금 저희 선주들까지 지금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때 제가 너무
1: 그래요.
0: 감사하고
1: 네.
0: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1: 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겠어요. 그 복음 모르는 권사님께 찾아가서 그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손주에 이르기까지 아마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그 롤모델 이제 고모님
0: 네.
1: 예, 고모님보다 대고모님보다 훨씬 네. 더 크게 그 집안의 기둥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0: 아멘.
1: 네,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0: 감사합니다. 아멘.
1: 네. 자, 저희가 그리고 이제 감사해서 참외를 한 박스 좀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는 권사님이 드셔도 되고.

0: 또 전도대상자인 누군가에게 주셔도 되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1: 안 주셔도 되는데 필요하신 분들한테 주셔도 되는데.
0: 받으셔서 흘려보내셨으면
1: 네.
0: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은사님. 참 대전에서 귀한 나눔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 순서예요.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이 귀한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자,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0: 네, 말씀하신 현상을 듣고 왔습니다. 2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 일대를 들어보고 있는데 매주 참 어떻게 이렇게 감동의 사연들이 많이 있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전해주고 계신데 지금 전화 연결되신 분이 또한 분이 있어요.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1: 네,
0: 네.
1: 반갑습니다.
0: 자, 어느 교회 섬기시는 누구신지 소개가 가능할까요?
1: 아, 저는 희망주는 교회 장애인들 교회입니다. 섬기고 있는 전도사 박옥자입니다.
0: 네,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1: 네.
0: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1: 너무
0: 지역이 어디예요?
1: 감사합니다. 여기 대전입니다.
0: 대전에 희망 주는 교회.
1: 네.
0: 아, 이 장애인들을 섬기고 계신 교회고요.
1: 네.
0: 아이고,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1: 아,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0: 아니, 전도사님도 극동방송을 많이 들으시나 봐요.
1: 저는 하루 종일 24시간 틀어놓고 살아요.
0: 아이고야.
1: 저는 없을 때마다
0: 네.
1: 같이 찬양 듣고, 같이 울고, 같이
0: 아이고.
1: 기도하고, 함께 또 말씀 듣고, 아멘, 아멘, 같이 하고. 그냥
0: 맞아요.
1: 그 사연들이
0: 네.
1: 있을 때는 또내 사연 같이, 내 마음 같이 아프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아, 저분 저렇게 정말 잘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감동도 받고, 저를 또 뒤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네. 아니, 그런데 전도사님 사연을 보니까
1: 네.
0: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셨어요?
1: 엄청났어요. 저희 할아버지 대한민국에서 소문날 정도라 아주 그냥 보통 아니셨어요.
0: 아이고, 어떻게, 뭐, 얼마나 반대를 하셨길래?
1: 교회 못 가게 아예 그냥 문 밖에 못 나가게 했었어요.
0: 문 밖을 아예 못 나가게?
1: 네. 근데도
0: 아이고야.
1: 몰래 밤에 꼭 나가고
0: 네.
1: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 교회 간다고 그만 그래도 엄마 아버지는 그래도 교회
0: 야, 신기하네,
1: 가라고.
0: 그것도.
1: 네,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0: 네.
1: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되니까 너희들이나 열심히 다녀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요. 엄마 아버지도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0: 아하.
1: 그다가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니까
0: 네.
1: 반대가 집안 애들에는 집안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안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 엄마도 너무너무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이셔요.
0: 그게 전도사님이 포기를 안 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1: 저 포기 안 했어요. 저는 교회 못 가면 저 지금 거의 그냥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 처박혀 있었어요.
0: 예.
1: 라디오만 듣고.
0: 그때 들었던 라디오 극동방송이에요?
1: 극동방송도 그때는
0: 네.
1: 극동방송 막 진짜 시작할 때 했던 것 같아요. 잘안 들렸던 것 같아요.
0: 그때 저희가
1: 그래서
0: 시작을
1: 찬양 같은 거를
0: 대전이
1: 찬양 같은
0: 89년도에
1: 걸
0: 했어요.
1: 너무 좋아해.
0: 89년도에.
1: 그쵸?
0: 예.
1: 그러니까 찬양 같은 걸 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라디오에
0: 야.
1: 막그 찬양들 있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테이프였거든요.
0: 네.
1: 찬양 테이프 그런 거 사다가 계속 듣고 그랬었어요.
0: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지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1: 저는 손에도
0: 네.
1: 그 저기 자국이 정말 정말 의로운 하나님 보시기 예쁘다고 할 자국이 하나 있는 게 새벽기도 다니다가 예전에 새벽기도 다녔었어요. 성탄절 앞두고
0: 예.
1: 새벽기도 다니다가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여기 손을 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0: 그게 영광의 상처네요, 그렇죠?
1: 네, 영광의 상처예요.
0: 네. 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전도사님이 여기 또 사연을 보니까 지난주에는 암 수술을 하셨어요?
1: 네, 그래가지고
0: 그게 전도사님 얘기예요? 네.
1: 토요일 날 퇴원했어요. 토요일 날 퇴원했는데.

0: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갑상선만 제거했습니다.
1: 아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겁니다.
0: 아멘 아멘 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하나님 늘 그러셨으니까.
0: 네 늘 그러셨어요. 저의 네. 저편에 서서 네. 항상 저를 위해서 함께 하셔서 아멘. 저를 여태까지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오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1: 아멘.
0: 저는 주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자, 저희 방송 듣는 분들 중에서
0: 네.
1: 그 전도사님처럼 어떤 그 질병을 앓고 싸우는 분들도 계실 테고
0: 네, 그렇죠.
1: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할아버지의 그 부침에 너무 힘들어했던 네. 그때처럼 지금 네.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0: 그렇죠.
1: 자, 그런 분들께 그쵸. 우리 권사님께서, 전도사님께서 한 말씀 좀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주실 수 있을지.
0: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1: 아멘.
0: 힘내세요 모든 분들.
1: 아멘.
0: 누가 할 수 있습니다.
1: 아멘.
0: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1: 아멘. 아멘.
0: 그럼 믿고 가십시오.
1: 아멘. 네. 정말 저는
0: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고 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나도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셔야 좋습니다. 예.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 전도사님 그럼 저희가 참외를 혹시 보내드리면 드실 수 네. 있으세요?
0: 네 우리 교회 우리 장애인들하고 같이 먹고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저희 그 주소 나중에 제가 입력하실 네. 수 있는 문자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네. 문자 입력하시면 저희가 참외 네. 좀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0: 극동방송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도사님.

예수나의 치료자. 그렇게 정말 믿으시죠? 어렸을 때 그 부흥회 가보면 그렇게 믿는 대로 된다라는 그 선포들을 부흥 강사님이 정말 많이 하셨는데, 앞에서 크게 외치는 권사님, 장로님들, 그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린 저도 또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도 그 어른들 보고 같이 그렇게 외쳤던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좀 전에 연결됐던 한 분의 사연처럼 그 대고모님을 닮고 싶다고, 롤모델 삼고 싶다고 했었는데, 정말로 우리 이 어른들이 이제는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런 롤모델이 될 순서가 됐네요. 그렇죠.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그 이미 멋진 그 모습으로 그 대열에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그 신앙을 잘 지켜주십시오. 네, 일대신앙은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그 복음을 듣게 됐는지, 또 지금 지켜내고 있는지, 앞으로 전할 건지, 그 이야기들을 전하기 위해서 늘 마련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오셔서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에 승리하고 계신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곡은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호산하 신호제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오늘 오전에 제가 한 선교사님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선교사님 성함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더라고요. 바로 최하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이 쓴 책을 읽었었는데 제목부터 마음에 와닿고 책을 읽고 나서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바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이었어요. 인생을 누구한테 건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런 제목을 가질 만큼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 선하심, 신실하심을 알고 있고 경험하신 거죠. 오늘 선교사님과 방송 외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순수했던 그때를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앞길을 맡기기는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내 앞길을 맡기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던 시절,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던 그 시절을 떠올릴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내가 예전에 썼던 일기, 읽었던 책, 뭐 은혜 속에 불렀던 찬양, 설교 다시 한번 꺼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맘때 이제 여름 수련회 이제 떠나는데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라고 맡기면서 애쓰면서 불렀던 찬양 다시 떠오르네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바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바로 이제 나를 봐도 없어서 라는 찬양인데요.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참 이 찬양 저에게 좀 특별한 찬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여름인지 겨울인지 제가 생각은 안 나요. 겨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수련회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막 결단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정말 제목부터가 확 도전이 오더라고요. 맡긴다는 거 참 어려운데, 용기가 있어야 되고,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는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그분께 맡기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근데 그 맡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맡기려면 상대방이 정말 믿음직스러워야죠. 믿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만나야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만나면 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 맡길 수 있죠.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1대1로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만나시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만나시고, 혼자 성경 읽거나 찬양하거나 그럴 때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7월, 8월은 교회에서 여러 여름 사역이 있잖아요. 그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만나면 더 좋죠.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들도 보내주시고 본인들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휴가도 가야겠지만 교회 여름 사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익산 누나가 다니는 교회 다녀왔어요. 1484번님. 아, 기억납니다. 지난주에 전주로 간다고 했다가 익산에서는 교회를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우리 1484번님. 9947번님. 계약하고 4번 교회 출석했는데 불교 신자인 와이프가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9947번님은 제가 얘기해 보니까 정보가 없네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방학했고 어떻게 계약했고 뭐 이런 거 한번 알려주시면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천에서 8845번님. 이렇게 여러분께서 앱 메시지 주실 분들, 극동방송 어플 거기 들어가셔서 무료로 앱 메시지 보내시면 되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오후 3시 때 여러분께서 이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대프리카 옆에 구미 출석. 8858번님.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막 장마철, 여름 이제 시작됐어요. 휴가철도 시작이 됐고, 오며 가며 항상 이 극동방송 청취해 주시고요. 조금 일찍 출근해서 듣고 있다고 7361번님도 오셨고, 피디님 반칙입니다. 1102번. 이게 무슨 건가 했더니,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눈물 나는 찬양 반칙이에요 라고. 아, 그런가요? 뭔가 옛적에 어떤 그 은혜스러웠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나셨나 봐요. 1102번님도. 아, 그리고 7361번님, 1102번님 어떻게 계약하셨나요? 특히 1102번님 계약하셨어요? 6개월 방학이셨는데. 자, 한번 현재 상태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저하고 통화가 됐던 안 됐던 간에, 스스로 계약을 했던 간에, 방학을 끝낸 분 계시면, 어제 교회를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드디어 교회 갔습니다. 아니면 한 달 전에 교회를 갔어요. 이제 알려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드디어 계약했습니다.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송파. 날씨는 안 좋아도 따뜻한 새끼라 들으니 마음 따뜻하다고 고맙습니다. 9625번님

우리 김서연 권사님 잘 오셨어요. 도전 찬양에 오셨던. 자, 여러분은 혹시 이맘때쯤에 여름 아니면 겨울, 예전에 내가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만났었는데, 이런 책으로 참 내가 순수했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썼던 글, 읽었던 책, 불렀던 찬양, 설교, 어떤 그 누군가, 추억 새록새록, 그때 순수했던 시절 떠올리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수련회 때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손을 잡고 앞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길 생각하면서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나에게 향하신 두란노 경비와 찬양, 예전에 테이프로 듣던 그 음원입니다. 옛날 버전으로 나의 비전, 나의 꿈 생각하면서 불렀던 옛날 곡 같이 찬양하시죠.

옛날 음원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찬양했는데요. 7406번님 모태신앙 중학교 1학년 첫 겨울 수련회 때 이 찬양 듣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셨네요. 지금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자, 물건 배송하시면서 우리 8240번님 듣고 계시고요. 우리 전영천 목사님 나주에서 아웃리치 답사차 듣고 계시는군요. 나주까지 가셨네요. 자, 대구에서 진짜 덥고 습한데 우리 두 딸과 전쟁 중이시구나. 승리하십시오. 7343번님 감기로 재택근무하면서 듣고 계십니다. 방학생들 주님께로 꼭 돌아오기를. 3475번님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 시절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다고 우리 0091번님 신청한 곡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나눴습니다. 3시 24분 전국 생방송 새깨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6634번 장마철 비 한 바가지 오는 이곳 서울 성동구 내에서 출석 체크 김인수 아저씨와 함께 같이 걸어가요. 아저씨 좋네. 아저씨 좋아. 흰구름 뭉게뭉게 여름성경학교 교가 노래 부탁해요 라고 이렇게 흰구름 뭉게뭉게 그 여름성경학교 지금은 잘 안 불리는데 옛날에는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김인수 아저씨라고 하면은 다음 세대 같은데 흰구름 뭉게뭉게를 알고 있고 정체가 궁금합니다. 6634번님 자 흰구름 뭉게뭉게 제가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변함없이 새끼라 응원하러 모두 모였어요. 아 고맙습니다. 7406번님 아까 소개했죠. 7406번님 소개했고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신 1203번님 양평 9507 가산동 9950 고맙습니다. 예전에 수련회 갔던 찬양 생각나네요. 8413번 또 4950번님도 수련회 때 울고 웃으면서 찬양했었죠. 저희 여선교도 이번 주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 교회 학교 수련회라 야외 활동 많을 거라 천연재료로 벌써 스프레이 1000개 준비하면서 경남 진해에서 듣고 계시네요. 아, 스프레이 모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큰아이 현재 29살인데 고2 되던 2월 초에 기숙사로 가던 차 안에서 극동방송에서 한 사연으로 인해 100일 작정을 명받고 처음 작정기도라는 것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 사연은 어느 10살 소년이 엄마 따라 특세를 드리며 100일을 작정했다고. 크, 이거에 또 도전받고 시작하셨군요. 뜨겁게 만나고 지금 큰 아이가 29살 같이 이렇게 했었나 봐요. 6600번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대프리카 대구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많네요. 옆에 계신 할머니도 같이 듣고 계신다고 우리 할머니 여름성경학교 흰구름 뭉게뭉게 아실지 모르겠어요. 논산 연모에서도 듣고 계십니다. 예전 찬양 들으니까 더 은혜 된다고요. 8532번님 울산에서 스스로 방학하신 분 잘 다니고 계시죠? 자 여름성경학교 교가 갑니다.

자,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맹연습 중입니다. 올해 8월 13일, 14일에 나라사랑 축제가 있거든요. 13일은 저기 전남 여수에서 또 14일은 전북 익산에서 우리 나라사랑 축제 13개 지사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아마 방송에서 안내방송 여러분 듣고 계실 겁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뜨거운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시 31분입니다. 이 시간에 이분께 한번 전화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 방학 중인데요. 교회 방학 중인데 5355

0: 6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일반 전화. 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색칠아 네. 김인수 PD입니다.
1: 네네.
0: 지금 집에서 전화 받고 계시는 거예요?
1: 아, 네, 집입니다.
0: 네네. 라디오 옆에 끄셨죠?
1: 네네.
0: 자, 어느 지역이시죠?
1: 아, 여기 부천이에요.
0: 부천.
1: 네.
0: 지난번에 이제 저 방송할 때 15년 쉬고 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그때 연결을 못해서
1: 아, 예.
0: 제가 아끼고 있다가 오늘 한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1: 네네.
0: 15년 지금 방학 중인 거 맞나요?
1: 아, 네. 제가 그전에는 좀 교회를 다녔었어요.
0: 네.
1: 다녔는데, 좀 교인들하고 이렇게 동거래를 이렇게 좀 하다가.
0: 예.
1: 좀, 그 뒤로부터 이렇게 좀 지었지요.
0: 아, 그런 이렇게.
1: 네, 동거래를.
0: 하다가 보니까,
1: 예.
0: 뭔가 예, 좀. 서로. 아픔이 있었구나, 좀, 서로.
1: 네네. 그래서.
0: 예.
1: 그래서 동거래를 하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를 좀 입어가지고
0: 네네네
1: 예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중이에요
0: 예. 근데 15년이면은 참 오래됐네요 근데
1: 네 좀 예? 됐죠
0: 아 방송은 언제부터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1: 그냥 이렇게 라디오 틀으니까 극동방송이 나와가지고 네. 들려가지고 듣게 됐어요
0: 우연히 듣게 됐어요
1: 네
0: 한 얼마나 되셨는데 들으신지는
1: 그런지는 뭐 한 계속 집에서 들으니까요. 한 1년 조금 넘게
0: 1년 정도.
1: 들었죠.
0: 네. 이 지금 새끼라 이 3시 시간대도 계속 듣고 계시나요?
1: 그 시간은 뭐 아무 뭐 일도 안 하고 이 시간에는 꼭 듣네요.
0: 아, 그래요. 용기 네. 있게 오래간만에 15년 쉬고 있다. 이렇게
1: 네.
0: 지금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은 마음을 좀 열고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아, 네.
0: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방학을 끝내고 용기 있게 그 교회를 다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가든지
1: 그 옆 근데 다시 가야죠.
0: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1: 네. 가야죠.
0: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1: 네.
0: 거가
1: 네. 네.
0: 이번 주부터 꼭
1: 네.
0: 다시 교회를 가서
1: 네.
0: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15년 여기서 이제 더 길어지면 30년 돼요.
1: 네, 그러니까 네. 더 나이 먹기 전에 가야지요.
0: 자, 저와 함께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1: 네.
0: 저 따라서 좋으신 네.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감사합니다.
0: 잘하셨어요. 우리 5356번님.
1: 네.
0: 이번 주에 꼭 교회 가시는 걸로 제가 믿고 미리 축하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1: 자 아, 예.
0: 저희가 어떤 선물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0: 잘 모르겠어요? 자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마스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로브루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1: 레모나요.
0: 레모나 자, 레모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천에 용기 있게
1: 네.
0: 혼자 가십니까? 가면?

0: 요?
1: 그냥 다니던데 그냥 혼자 용기를 내서
0: 네,
1: 가야죠.
0: 그래요. 용기 내셔서 가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또 한번 네. 문자 주십시오. 어떤 예배셨는지.
1: 네. 네. 네네.
0: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전화 연결. 우리 15년 방학생 꼭 교회 갈 수 있기를 좋은 소식 제가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흰구름 뭉게뭉게 들으시면서 옛날 생각 많이들 하셨네요. 옛날 생각 많이 하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옛날 여름성기학교 생각하면서 0683번님부터 해가지고 그때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야 60대인데 정말 새로워요. 70년대 때 덕전 감내기 회를 다니면서 여름성경학교 때마다 개막식처럼 많은 아이들이 몰렸어요. 두 줄, 두 줄, 총 네 줄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간 기억이 너무 새롭다고. 뭐 그때 전봇대나 벽에 많이 써붙였대요. 여름성경학교를. 추억이 새록새록. 아, 이야, 여름성경학교를 전봇대 붙였다. 옛날 생각 뭉게뭉게 피어올릅니다. 혼자 짝사랑하는 좋아하는 교회 오빠와 함께 수련해라. 은혜는 못 받고 마음만 두근거렸던 그 10대 소녀가 이제 나이 마흔이 넘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마무리는 주님 사랑으로 해서 다행이네요. 교회 오빠 사랑이 아니어서. 우리 2063번님 고맙습니다. 우리 봉천동 편의점 정권사님 오셨습니다. 네. 여름성경학교 교가들으니까 제 귀에 매미 소리와 아이들 소리 윙윙거려요. 북치며 동네를 돌던 아이들 졸졸 따라왔다고요. 여름성경학교 간식으로 매운 닭발을 한다라이 이고 오시던 선생님 이제 백발의 세대입니다. 0850번님도 이렇게 예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울산에서 대구에서 수원에서 듣고 계시는데요. 아까 우리 할머니들과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0: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안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방학을 끝낸 분들 문자 달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셨을지 계약했을지 우리 7675번님이 20년 방학 도전 찬양에서 극적으로 손잡아주셔서 계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찬양 나가는 중에 제가 전화 연결해봤는데 받으시네요. 연결해볼게요.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0: 우리 20년 방학 끝내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1: 극동방송 덕분입니다.
0: 이야, 그때 계셨던 곳이 전주였나요?
1: 네네.
0: 전주였고, 교회 소개도 이제 필요해서 방송 끝나고 저랑 네네. 통화하다가,
1: 예.
0: 저희 방송 소망이기도 출연하시는 목사님 교회 말씀을 네, 드렸더니, 네. 제 기억이 제가 수요일 날 도전 찬양을 했는데, 목요일 날,
1: 예.
0: 그 수요예배 갔다라는 문자를 목요일 날 주셨죠.
1: 예, 그때 그 찬양 인도 예배할 때
0: 예.
1: 그날 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요. 야.
1: 예, 예. 바로 그날 그러니까 수요예배 참석한 거죠.
0: 그러니까 바로 수요일에 예. 저랑 통화하고 주일 예. 예배를 제가 갈지 안 갈지 조마조마했는데 수요예배를 바로 가셨어요.
1: 예, 예.
0: 야. 그리고 주일 예배도 가셨나요?
1: 예, 예. 어제 맥주 감사.
0: 와. 네. 어제도 갔고 지난주도 갔고요.
1: 아, 지난주에 제가 일이 먼저
0: 일이 있어가지고 예, 수요예배 가시고 이제, 예, 이제 어제는 주일 예배 가시고
1: 예 목사님하고 좀 상담하고
0: 네
1: 아, 이번 주 어제부터 나오겠습니다 하고
0: 예
1: 그렇게 이제 상담하고 그렇게 어제부터 나갔어요.
0: 와, 그 사모님도 이제 극동방송에
1: 네,
0: 진행을
1: 네.
0: 하시는데
1: 예예 네. 예.
0: 그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고
1: 예
0: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아, 저도 너무 그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0: 예.
1: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 PD님께도 너무 고맙습니다.
0: 아이고 참 너무 감사하네요. 20년 방학을 끝내고 첫 예배는 어떻을까 궁금하네요. 수요 예배든지 아, 어제 예배든지.
1: 예예 예. 굉장히 뭐 눈물 많이 흘린 예배가 됐고요.
0: 네네.
1: 뭐 저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그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라는 것들이 20년을 지난 거죠.
0: 네.
1: 그게 이제 이번에 그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0: 네.
1: 너무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많이 경청하게 되고 그런 아주 좋은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신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하셔서
0: 네네.
1: 제가 이제 그 적응하는데 굉장히 더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0: 네.
1: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0: 자, 우리 이제 마전교회 가셨잖아요.
1: 네네네.
0: 저 방송에서 우리 성도님이나 목사님, 사모님께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하시죠.
1: 우리 저 추희연 목사님 뭐 너무나 훌륭하시고 제가 뭐 설교 듣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제가 다시 그 주님을 찾는데 큰 은혜 가운데서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아유, 우리 강형성님.
1: 예,
0: 우리 새끼라의
1: 예.
0: 우리 극동방송이 귀한 열매 돼주셔서.
1: 네, 네.
0: 너무 감사하고요. 예. 소곱창 선물도 잘 받으셨나요?
1: 예, 예. 아. 어제 그제가 받았습니다.
0: 그래요. 예. 자, 우리 저랑 같이
1: 예.
0: 감사의 기도 한번 할까요? 감사의
1: 네.
0: 기도.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1: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감사의 기도도 드렸고, 정말 계약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1: 잘했다 생각합니다.
0: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자, 축하의 선물. 제가 꽃바구니 선물을 드릴게요.
1: 아, 감사합니다.
0: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고요.
1: 네네.
0: 네. 옛날 20년 전에 아마 이 찬양 많이 불러보셨을 것 같은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아세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1: 오늘 이제 예전 추억의 찬양 많이들 신청하셨는데 이 곡을 네. 많이 신청하셨어요. 해 뜨는 데부터. 이제는 진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7675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0: 네. 네.

축복합니다. 문자가 많이 오고 있네요. 네. 우리 예배 시작하게 된 7살 변진 가정 우리 0992번님도 제가 나중에 꼭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원해 주신 8737-8212번님 또 875 많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은 우리가 퀴즈합니다. 보물 퀴즈. 내일 또 많은 방학생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허주윤 학생의 아빠 허성호입니다. 제 나이 50인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시작과 함께 귀여운 딸 자식을 마음껏 공부시키며 미래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북한에서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듣곤 하던 극동방송이 있어 저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만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 탈북의 길을 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삶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놀랍고 기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학자금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마음을 전합니다. 허성호 올림.
1: 북한에서 숨죽이며 몰래 들었던 작은 전파. 그 전파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와 전파 선교 헌금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절망에서 일어서며 한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그 자리,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만든 통로를 통해 오늘도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사역에 동행하실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십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아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역화는 나의 목차. 역화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끝부분에 사실 아멘이라고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다른 예수를 너무 잘 받아들이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만 권능도 받고 땅끝까지 증인도 된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권능도 없고 증인의 삶도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 거점으로 두었던 초대교회의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었으며 이때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베드로와 당시 박해를 받고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 그들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과 마게도니아, 빌립보를 필두로 유럽에까지 아니 저 멀리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줄을 서

성교 금식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소위 1차, 2차, 3차, 4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두 번째 전도 여행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가 AD 약 50년에서 52년, 2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갔던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 여행 전체 길이가 약 2년인데 1년 반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리스 최대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풍요롭고 넉넉한 도시였고 문화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으며 도덕적인 타락,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정말 처참하게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성적 문란이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도 공적으로도 그의 평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이곳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갖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자기들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고 바울이 천거하며 출제됐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서 만나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업이 같으므로. 그들의 업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천막 만드는 텐트메이커였습니다. 바울도 천막 짓는 사람으로 업이 같으므로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에도 감사함의 대상이 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1년 6개월 동안,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죠. 바울의 선교한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오래 머문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3년. 두 번째 오래 머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2차 전도행 전체 2년 가운데 무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는 불과 3주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며칠씩 머물렀습니다. 아니 어떤 도시는 하룻밤도 지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지나간 데 비한다면 1년 6개월의 기나긴 세월 그곳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의 집은 회당 곁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요새로 말하면 율법학교 교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도 유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회당장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온 집, 율법학교 모든 가족들, 교장의 모든 가족들도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음성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 성 중에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아.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수원성 안에 내 백성이 많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을 봉착하게 됩니다. 고린도의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내에 파고들어왔습니다. 교회 내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토파, 바울파, 개바파, 아볼로파, 교회 내에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의 제물, 고린도의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 앞에 먼저 드려져야만 시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의 복장이라든지 머리에 두건을 쓰고 안 쓰는 문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당에 가라, 이런 내용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문란은 참 대단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아버지가 이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들 아들이 또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보십시오. 고린도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송사의 문제가 성도들끼리 법정에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의 문제, 먼저 와서 먹음으로 나중 온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일들, 이게 전부 다 고린도 교회 내에 그뿐 아닙니다. 이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들을 받은 대로 잘 선용하지 못하여 은사 남용의 문제가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는 바울이 자세하게 은사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글 가운데서 두 번째, 사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세 번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중간에 없어진 편지 고린도후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나타나는데 그건 말고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바울이 쓴 신약성경 전체 가운데서 13권이 바울이 썼다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그 13권의 성경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넉 장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보낸 편지 넉 장까지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한 장밖에 뿐입니다. 로마에게 보내는 편지 16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없어진 편지는 몇 장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편지만, 성경에 기록된 두 개의 편지만 해도 모두 29장이 되는 기다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떠난 뒤에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을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잘도 용납했구나. 다른 영의 역사를 너희가 잘도 영합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성령의 역사 아닌 다른 영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그렇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내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서신,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타락한 도시에 세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로 세기 위하여 가르침과 교훈을 담은 편지를 보냈던 것,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다양성의 사람들,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 세계적인 다양한 풍습과 문화, 언어, 생각, 태도, 관습, 각양각색의 생각과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행동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서 몰려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자 바울이 있을 때에는 없었던 고린도 교회 내에 이상한 사상들이, 각기 자기의 주장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 우상숭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이. 문제는 그 다양성, 각양각색의 특징이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받은 교육이 다릅니다. 가문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풍세, 모든 게 다르니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것이 교회에 용납되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것이 아닌 틀린 것은 교회 안에 되지 않는다는 것. 단순한 차이, 기호의 차이, 호불호의 차이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윤례, 진리가 아닌 비진리, 의롭지 않은 불의, 정의가 아닌 정도가 아닌 탈선,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용납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큰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차이, 차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느릴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약할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강하고 셀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만고불변의 진리요 옳은 말씀입니다.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없거나 다를 때, 이것이 정답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옳고 그름의 정확한 기준이 모호할 때, 각자의 생각하고 평가하는 시각이 다를 때, 그때 얼마든지 다양성이 용납되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닌 영역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를 뿐 틀린, 나와 같지 않으면, 나처럼 해야 된다고, 내 생각이 맞다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법도 만들고, 내 생각대로 원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규칙도 정하고,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나 절대적인 진리

기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다양성을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 안에서의 모든 다양성을 받아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절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맞는가 하면 다르면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르면 틀린 게 있습니다. 다르면 용납해서는 안 되는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달라도 틀린 것입니다. 어떤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정답을 갖고 있는 수학 문제에 그 정답이 1일 때 정답을 안 쓰고 0.99999999 틀린 게 0.000000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0.00000001밖에 안 다른데 그게 뭘 맞아요? 맞기는 틀리지. 틀려요. 그죠? 아니 틀려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취향, 생각, 가치관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이 없다는 생각함으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이 내가 가진 생각이나 취향, 가치관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고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인정하면 다르지만 용납되는 겁니다. 다르지만 얼마든지 화합하여 일치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요. 오케스트라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건 보편적, 일반적인, 세상적인 것과는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요. 다른 것은 틀립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의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보편적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는 같지 않고 똑같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달라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가 눈, 코, 입, 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입이 눈 보고, 너는 맨날 보기만 하지 음식도 입에 못 들어가, 입에 눈에 못 넣잖아. 뭐 먹지도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은 보지도 못하는 게 처먹기만 자꾸 쳐넣으면 어떡하냐. 입 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다 다른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몸에 붙어있을 때 그 기능이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장애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불일치의 조화, 방금 말씀드렸던 오케스트라나 찬양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다르면 안 된다, 다르면 틀린 거야,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 다른 것은 불법이야, 다르면 이단이야, 다르면 천국이 아니야,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너는? 아, 나는 저 돌덩이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 건 다 똑같은 거야. 그게 폭넓은 게 가슴 넓은 거예요? 안 돼. 돌덩이 믿는 건 안 돼. 라고 말해야 돼. 왜? 절대 기준이 맞습니다. 이 가게 못 가면 저 가게, 가게는 슈퍼마켓은 이 슈퍼마켓 아니면 저 슈퍼마켓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이런 성경 말씀에 예수 외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 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 아멘. 생각의 차이, 취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이걸 성적 지향, 성적 취향, 성적 차이라고 말하며 동성애, 동성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내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0: 득이 비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도, 더 강렬한 믿음도, 더 큰 헌신도, 더 큰 어떤 노력도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요 그것이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나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들 예수였어요.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아니다, 영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신이고 영이 아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말고 다른 예수 전하면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성령 아니고 다른 영은 안 돼. 귀신의 영은 안 돼. 아무리 힘이 세도 악한 영은 안 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불일치의 조화를 배워야 합니다. 근데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를 고수하는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틀리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갖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 인생의 가장 결정인 영생의 문제 해결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중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귀신을 쫓아냈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아니야. 기도야 기도.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네, 계속 나왔습니다. 이러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이쁜 여자, 이쁜 여자라도 안 돼요. 멋진 남, 아우, 멋진 남자라도 안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왜 아멘, 아멘 누가 안 하는가 옆 사람 좀 보세요 좀.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내가 네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 외에 다른 교훈 없어. 6장 3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교훈은 옳은 교훈이 아니라는 거. 다양함, 다양성의 일치를 잘 품어내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독특성,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6화 조선을 위한 기도 1866년 8월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을 돌려보내려던 조선 고관 이익현은 인질이 됐고 분노한 조선 백성들은 강변에서 돌을 던졌다. 그 배 안에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유일한 자 토마스 제임스가 있었다.
2: 캡틴 스톱! 쏘면 안 돼요! 저들이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건 두려워서입니다. 혹시나 해를 입을까 두려운 것뿐이라고요. 조선 사람들 제가 잘 압니다.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라고요.
3: 토마스, 이건 엄연한 군사작전이야. 단순히 무역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줘야 해. 안 그러면 우릴 또 무시하겠지.
4: 조선군 깃발도 보입니다.
5: 저 이제 활까지 쏩니다. 어떻게 할까요?
4: 위치 확인, 포 준비 완료.
5: 한포 사격 준비 완료.
2: 제발요. 저기 아이들도 있고 대부분 여인들입니다. 포를 쏘는 순간 모든 대화는 물거품이 된다고요.
3: 대화? 그런 걸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 저놈들은 쓴맛을 봐야 그때서야 우리 말을 듣겠지. 조선군 개미들아, 어서 와라. 한 방에 쓰러지마. 자, 나들 포 준비.
2: 캡틴, 플리즈.
1: 그 순간 강가에 있던 일곱 명의 조선인이 죽는다. 포탄은 사람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토마스 난간에 붙잡고 오열한다.
2: 제발요 주님, 이건 복음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주님, 제발요 주님, 이건 복음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0: 어찌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주님 제발요, 제발 멈추게 해주세요.
1: 분개한 조선 수군과 민간인들은 불붙은 화살을 쏘기 시작한다. 배 곳곳에 불이 옮겨 붙었고 설상가상 강물이 빠지며 배는 진흙바닥에 걸려 좌초된다.
0: 저는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그의 눈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성경책이 보인다. 불에 타기 직전 그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성경 몇 권을 집어 물속으로 뛰어든다.
2: 여기 있다! 소양이 뭐란 개야, 이거 보스하고 도망치던 놈이여!
3: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잡아! 다 죽여버려!
4: 아니 박씨, 꼭 그래야 돼? 저 사람은 칼도 안 들고 있잖아.
5: 그래도 혹시 몰라요? 품속에 뭔가 감추고 있어.
3: 에이, 칼을 들었든 안 들었든 이놈들이 우리 마을 사람 7명이나 죽였어.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어?
4: 그래도 저 사람은 앞만 봐도 군인은 아닌 것 같은데.
1: 얼굴이 피범벅이 된 토마스. 반항하는 다른 선원들과 달리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가슴 속 성경을 꼭 품고 있다.
2: 그냥 두면 안 돼. 놈을 살려두면 또 다른 배로 쳐들어올지 누가 알아.
5: 그냥 다 없애버려요.
1: 박씨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찌른다. 그러나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손에 본 토마스는 성경을 조심스레 꺼낸다.
6: 이거를 받아요. 조선을 살려주세요.
2: 아무런 저항도 안 했어. 오랑캐가 아니었나?
5: 들었어? 쓰러지면서 뭐라 했잖아.
2: 조선을 살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4: 응? 조선을 살려달라고?
1: 춘권은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피를 흘리면서도 조선을 위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3: 뭐야? 이 사람 대체 뭐야?

0: 토마스가 셔먼호에 타기 3년 전 그는 중국 선교지에서 조선인을 처음 보았다.
1: 가져가지 말라니까요?
2: 이미 값을 다 치렀는데요?
1: 아직 덜 줬는데 무언 값을 치러요. 손대지 마세요.
2: 분명히 값이 100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200문이라고 하시면 이건 장사의 도를 넘어선 거 아닙니까?
1: 내가 언제 그랬어요?
2: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1: 내가 그랬다고? 내가? 아, 이 조선 사람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백들한테 안 팔아. 그냥 가시오.
3: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잘못 들었나 봅니다. 여기가 다른 곳보다 품질이 확실히 좋아요. 그렇죠?
2: 어머니, 다른 곳으로 가요.
3: 순애야, 잠깐만. 우리가 가진 돈이 100문밖에 없어요. 품질이 조금 낮아도 되니까 괜찮으시면 좀 적당한 걸로 골라주시겠어요?
1: 야, 참. 친지 그렇게 말할 것이지.
2: 어머니, 꼭 그렇게까지...
3: 많이 주고 덜 받아도 마음이 남으면 되지 않겠니?
1: 저 그럼 이걸로 가져가시오.
3: 아이고, 고마워요.
0: 토머스는 한 여인에게서 고요한 품격을 보았다. 욕심 가득한 큰 소리만 오고 가는 장터에서 넉넉하지 못함에도 품위를 지키며 마음을 남기는 사람.
4: 리우, 저 여인들 천국 사람 아니죠?
5: 응?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다 해.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몰래 넘어왔다 해.

0: 순애라고 했다 해.
1: 조선 사람은 많이 다르네요.
0: 뭐가 예?
1: 뭐랄까 소박하다 할까?
0: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징이다 해. 소박하고 단순한 걸 좋아한다 해.
1: 그런데도 아름답고 깊이 있어 보여요.
2: 흥정을 마친 조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작은 책자가 떨어져 있다. 값을 계산하며 순애가 떨어뜨린 것이었다.
1: 낡은 책이네.
3: 리우,
1: 뭐라고 쓰인 건가요?
0: 이거 조선 말이라 나도 모른다 해. 아, 아까 그 사람들 건가 보다 해.
1: 그래요?
4: 저기요, 잠시만요.
2: 토마스는 책을 들고 순애 모녀를 따라가기 시작한다.

0: 할머니, 이상한 사양 아저씨인데?
1: 그래?
2: 무슨 일이신가요?
1: 이거 장터에서 떨어뜨리셨습니다. 뒤에서 계속 불렀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3: 아, 어찌나 걸음이 빠르신지. 아이고, 숨차다.
2: 이건...
4: 이거 우리 사위가 남긴 기도문 같은데?
2: 이게 어떻게 떨어졌지? 어떡하죠? 너무 감사해요.
4: 유일하게 남은 유품이에요.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1: 주인 찾아서 다행입니다.
2: 어찌 보답을 해야 할지.
0: 그럼 같이 밥 먹고 가실래요? 우리 엄마 밥 엄청 맛있어요.
1: 밥이요?
4: 그거 좋네요. 마침 먹으려던 참인데 들어오셔서 드시고 가세요. 충분히 드시고 갈 자격 있어요. 얼른요, 얼른.
3: 마침 배고프던 참인데 감사하다 해.
5: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낯선 음식.
6: 저들 또한 이곳이 낯선 곳일 텐데.
5: 토마스는 처음 본 조선 사람에게서 깊은 동질감을 느낀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6: 오늘 이 자리 정말 감사하네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특히 그들의 기도가 마음에 스며들더라고요. 사실 다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그 간절함과 진실함이 다른 언어를 넘어 제 마음속에 전해졌습니다.
3: 조선 여인들 말수는 적어도 속은 단단하다 해. 그 단단함이 조선을 떠나서도 이렇게 버티게 하는 거다 해.
6: 조선 말입니다. 정말 못 들어가는 겁니까?
3: 지금? 아이, 그렇다 해. 완전히 문 닫힌 나라다 해. 외국인 보이기만 해도 첩자라고 소문나고 바로 맞아 죽을 거다 해. 들어갔던 천주교 신부들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
6: 아, 그렇군요. 참 신기한 날입니다. 우연히 주운 책이 기도문이었고 그 기도문이 발각되어 한 남자가 죽었고 그의 아내는 그 기도문을 매일 외우며 기도하고 나라의 박해를 피해 도망친 곳에서 오히려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니. 근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찢어질 듯 아플까요?
3: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해. 이런 상황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6: 저분을 보는 내내 제 아내가 생각났어요. 제 아내는 제가 선교를 포기할까봐 아픈 것도 참고 고통스러운 것도 숨기고 끝내 제가 없는 곳에서 홀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홀로 아픔을 견디면서 저에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며 격려하고 응원했어요. 오늘 저 조선에서 온 여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 아내의 목소리가 자꾸 들렸습니다. 땅끝까지 가라고요. 멈추지 말고 가라고요. 저 꼭 조선에 가야겠습니다.
5: 그날 새로운 사명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피어나고 누군가의 기도로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6화 조선을 위한 기도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내레이션 장찬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곡,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0: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기쁜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푸마시 마을이 함께합니다.

고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오직 단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다른 9명은 어디로 간 걸까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당연한 것을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처럼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 부모로부터 교육받을 때 배우는 말이 고맙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가르치는 말이 고맙습니다인데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나병 환자 9명이 얼핏 이해가 가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거리가 생겨야 감사하죠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고 감사하며 사는 착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화우 매창의 시에 이원주가 곡을 붙였습니다. 소프라노 이혜원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비록 찬양이 흐르는 시간은 아니지만 말씀이 있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시간이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던 이화우는 황진이와 더불어 조선 3대 기생이었던 매창의 한글 시조를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매창의 사랑과 이별을 꽃비 되어 내리는 이화우로 표현했습니다. 오늘같이 주적주적 내리는 비에 이별이 더 묻어나오는 듯합니다. 이제 이어볼 한국 가곡은요. 지난주에 만나보셨던 보리밭의 작곡가 윤용하의 남은 작품 보리밭 추억 두 곡 함께합니다.

추억과 보리밭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추억은 조병화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소프라노 곽신형이 노래했습니다. 보리밭은 박화목의 시를 가사로 했습니다. 바리톤 최현수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용하는 신동이라 불릴 만큼 재능이 뛰어났지만 그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유학을 결사 반대했던 부모님 때문에 유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평생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독 그리고 죽기 전까지 줄곧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았다고 전해지는데요. 보리밭 또한 그가 사망 후 6년 뒤에야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거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곡가 윤용하가 유학을 갈 수는 없었지만 그의 작품이 여전히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노을 유경환 시의 박판길 곡이었고요. 테너 박인수였습니다. 앞에 곡은 비요일 산책 이소연 시의 박영란 곡으로 소프라노 강혜정이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기적을 경험한다고 감사하며 모두가 예배자로 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일상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일상을 돌아보며 입으로 크게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맑은 공기를 내어주는 푸르는 나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뭄이 되지 않도록 내려주시는 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언제나 감사한 제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감사로도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시의 박지훈 곡으로 소프라노 김순영이 노래합니다. 감사로 살아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누구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 중세 때도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우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 있었던 것, 무어로 그 당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교황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 성경이에요. 루터는 수도사였고 성경학자였습니다. 아주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 이게 루터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바른 것인가, 서로의 주장이 난무할 때에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붙잡았던 것은 이 성경이에요. 교황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강령이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종교개혁 운동의 5대 강령도 있고 3대 강령, 핵심적인 3대 강령이죠.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거나 자신의 공덕을 쌓아서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중심, 오직 믿음 중심, 오직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책이 바로 이게 로마서예요. 성경 66권에 이게 잘 나타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잘 계시되어 있는 책이 로마서죠. 그래 로마서를 기독교의 본질과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평생 씨름하던 것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씨름하냐면 하느님 앞에 어떻게 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게 마틴 루터의 평생의 과제였고 씨름이요, 영적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어려운 책이죠. 그래서 어려운 책하고 우리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기독교의 진수가, 복음의 본질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밑에는 새한글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의 공로, 어떤 선행, 자선, 자신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이렇게 역임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 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경건하지 못한데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결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짓고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에게 더 많은 죄를 짓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오늘 보면 앞에 로마서 5장 20절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바울을 핀잔하면서 바울을 도덕 폐기론자, 또 다른 말로는 율법 무용론자라고 유대계 출신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울을 오해한 거예요. 이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누구보다도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신 이 언약,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의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아, 어렵다, 힘들다, 그걸 다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어느 곳에도 자기가 율법을 따라 행하는데 어렵고 힘든다는 얘기를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어요. 한번 제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중병을 앓고 있는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약, 특효약을 새롭게 처방해 주셨어요. 오래전에 처방해 주신 율법이라고 한 약은 너무 이게 내성이 생기고 약효가 떨어졌어요. 그래 율법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약,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새로운 처방을 이렇게

처방해 주신 거죠. 바울은요, 율법을 가짜약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데 은혜. 우리 율법과 상관하지 않냐고. 바울이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이 바울이 율법을 그 가짜였어. 속았어. 아무 약효도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 로마서 7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은 율법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다.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준행하고 그에 맞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평상시 지금까지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복음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자신의 힘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율법을 부인하거나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오해한 일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퍼부어요. 행위 없이, 행함 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인간의 선행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막 은혜 하니까 이 삶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행위와 행함은 과히 중요한 것이다 아니다 하면서 인간의 선행, 인간의 행함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더 나쁘게 말하면 바울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죄를 더 짓도록 자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은혜 하니까 은혜의 복음이 그 성도들을 오히려 더 죄를 짓도록 무방비 상태로 자극하는, 그래 바울의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 예수의 복음에는 문제가 있다. 이 은혜 복음을 오해하는 거죠. 많은 유대교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오해하는데 문제는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하면은 피자 헛 먹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헛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기도 하고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점점 더 성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세 가지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죄 가운데 살던 성도,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 그래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는 그냥 교인의 어떤 마크, 통관 의례, 그냥 지나가는 교인증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받는 것은 장차 종말의 때 있을 사건의 예표가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의 예표가 우리가 받은 이 세례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림을 받아 영적 생명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거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와 같이 되는 거죠. 예수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 미리 보여주는 표징, 이 사인이 바로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과의 과실을 먹으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에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먹죠. 당장 죽은 거는 아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생명이 죽은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파이프 라인이 끊어진 거죠. 영적인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몸은 나중에 죽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건강한 생명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의롭다 하실 때, 칭의해 주실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영적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대신에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어 티끌로 돌아가죠. 언제 이 몸이 살아납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그 영, 죽었던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의 이 육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 날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이 돼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이 육체도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예표, 미리 보여지는 그 사인이 바로 표징이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연합, 동맹, 뭐 한미동맹, 무슨 동맹 하는데 난 그런 것보다는 내가 누구와 연합하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의롭게 되는 칭의는 그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함을 받는 어떤 그 구원의 체험. 그때 한순간에 어떤 칭의라고 하는 것은 justification,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건, 과거의 어느 한 사건의 이벤트,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야. 입학한 거야. 구원의 과정 가운데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나는 구원 받았어. 난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그걸로 됐어. 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 칭의는 현재 일어나고 구원은 미래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셔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야. 뭐 내가 조금 남보다 낫고 안 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우리는 막 욕하고 상대적인 의의를 자랑하고 합리화시키고 그걸 위해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는 어림도 없는 거야.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거든. 그럼 그것을 끝났느냐?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과정이 뭡니까? 과정은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 의롭다. 과거에. 아니면 내가 그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구원은 장차 미래에 있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미혹할 때 하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아저 형제님은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가지고 같이 좀 구원의 교리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현혹하죠. 여러분 이 구원파는요. 구원을 한순간의 사건,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 이거 칭의죠.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해서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장차 미래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흠이 없이 섰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요. 칭의는 신분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큰 변화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 의롭게 된 성도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게 되죠. 과거에는 죄의 종의 신분으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았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 한 거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신세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지.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게 어떤 삶의 만족, 행복이라는 한 번뿐인 인생, 인생의 어떤 행복, 만족, 참살이.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여기 보니까 여기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라. 자기가 자신의 정체성, 자기가 누군지를 새롭게 깨닫고 자신의 그 신분이 어떻게 바뀐 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누군가. 존 스터트 성서학자는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진 자다 그랬어요.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하고 더불어 살고 죄와 한거할지도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 살아가고 근데 이제는 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 유혹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는 그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라고 하는 거죠. 죄 종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을 넘어서 영적인 갈등이 생기고 막 죄책감이 생기고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영적 갈등이 생기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설교가가 광장에서 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몇 세기 전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죄책이라고 하는 그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이 죄의 짐을 벗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한 젊은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몇 킬로그램이나 됩니까? 저는 아무 그런 짐도 느끼지 못하니까 나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지. 나는 어떤 죄책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감이나 그런 무게감이나 내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거를 난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면 나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위에 100kg의 무게를 올려놓은들 그 시체가 무게를 느끼겠습니까? 못 느끼겠습니까? 아, 그야 못 느끼겠죠. 맞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면 살아있는 거죠. 그의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죄책감을 느끼고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화인을 맞아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죄 유혹을 받을 때 조용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죄의 지배를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싸워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유혹이 올 때, 싸울 때 질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이 굴복할 거예요. 그럼에도 항복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죄가 우리 몸을 더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종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를 의의 종이 되게, 의의 종. 15절,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를 더욱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성도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됐다. 우리가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담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몸과 나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 몸에 지체가 있지 않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또 성경에는 의외로 우리 혀를 중요한

0: 우리 신앙의 지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거짓말, 험담, 상처 주는 말,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혀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사시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난 누구의 종일까?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셨어요. 값비싼 은혜죠. 그 은혜 타령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그거는 바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적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더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행실을 더욱더 세상 가운데 타락하게 하는 것이 은혜 타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치르신 페이프라이스, 그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지. 난 누구의 종으로 사야 될까? 어떤 분이 미국 LA 변화가를 걸어가는데 한 젊은이가 아주 인상적인 문구를 새긴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앞에다가는 뭐라고 이렇게 썼냐면 I am a slave of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크게 써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기특하다. 그래서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뒤에다가도 글귀를 써놨는데 Whose slave are you?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앞에다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뒤에다는 그러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또 질문하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는가? 종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이 종이죠. 그리스도 종은 스스로 주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거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시고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의 여정 가운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시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 그날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모건대학교회 김홍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822-0503번 모건대학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이 나를 맞이했다. 그러나 내 영혼은 뒤로 물러섰다. 먼지와 죄로 가득 찬 몸이라고. 사랑이 물었다. 무엇이 부족하냐고. 나는 대답했다. 당신을 맞이할 자격이 없다고. 사랑이 말했다. 그 자격을 만든 것이 나인데 왜 너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느냐고. 나는 앉았다. 그리고 먹었다.
1: 사랑이 말했다. 그 자격을 만든 것이 난데 왜 너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느냐고. 자격 없는 사람을 먼저 맞이하는 사랑. 오늘 저녁 그 사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부터 극동방송은 서머 스페셜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서머 스페셜이란 평소보다 멘트는 줄이고 더 많은 찬양을 전해드려요. 코너는 잠시 쉬고요. 평소보다 더 다양한 찬양과 말씀으로 행자질라 꾸며갈게요. 오늘은 조지 허버트의 사랑이라는 시로 행자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조지 허버트는요,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목사님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사람이었는데 그 고백이 시가 됐고 4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어요. 퇴근길에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내가 한 말, 또 내가 한 선택, 내가 걸어간 길, 누군가에게 상처 줬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괜히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때요. 그런데 이 허버트의 시에 따르면 사랑은 변명을 듣고 나서 받아주는 게 아니래요. 먼저 문을 열고, 먼저 다가오고, 먼저 뭐가 부족하냐 묻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 오늘 저녁 이 시간만큼은 믿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부족한 채로 앉아도 전심이라면 받아주신다는 것, 그 이해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저녁이네요.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또 특별히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듣고 싶은 찬양들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저질러와 함께하고 있다는 여러분의 발자취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찾아오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여러분의 발자취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행저질라 저녁기도문 준비가 돼 있어요. 예쁜 이미지에 저녁기도문 적혀 있으니까요. 받으시고 한번 쭉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고 바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 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고 있고요. 다양한 찬양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0246번님 기도문 챙겨가시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7525번님 방학이라 집에 와 있는 딸내미가 닭볶음탕 해놓는다고 하니 퇴근길 마음이 기쁩니다. 어서 가서 먹고 싶어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야,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거 정말 복 중에 복이잖아요. 부럽네요. 7525번님 행복한 저녁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5787번님 행저질라 너무 좋네요. 기도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5787번님. 1967번님은 행저질라를 6시부터 끊임없이 듣고 계신다고요. 기도문까지 챙겨가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1967번님.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저녁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면 모두들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7시 전까지 꼭 신청하셔서 오늘의 저녁 기도문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오늘부터 우리는요, 말씀을 함께 읽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조금 특별해요. 여러분, 새 한글 성경 아시죠? 가장 최신 버전의 번역입니다. 이 새 한글 성경은요, 책 제목인 이 새 한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어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새롭고 참신한 용어와 방식을 사용했고, 성경으로서 원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노력한 성경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어휘, 그리고 쉽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원문의 문법적인 구조뿐 아니라 어원적인 특성과 또 어순의 강조점까지 최대한 반영해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친숙한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또 다른 기존 역본들, 뭐 새번역이라든지 아니면 개역 한글, 뭐 이런 역본들과 함께 읽으시면 원문의 풍성한 의미와 또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요, 잠언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나눕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찬양 나누고 오늘 잠언 1장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함께 나눌게요.

잠언 1장. 솔로몬의 격언 모음. 그는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다.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깨우침 주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네. 슬기롭게 하는 훈계를 얻게 하려는 것이네. 공의와 정의와 올곧음도.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조심스러움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네. 젊은이에게는 암과 신중함을.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통찰력을 더 얻으며 깨달은 사람은 안내를 받기 바라네. 격언과 암시를 깨닫기 바라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과 그들이 낸 수수께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알매 시작이야.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우습게 여기지. 들어봐라 얘야, 아버지의 훈계를. 물리치지 마라 어머니의 가르침을. 그것들은 너의 머리에 두를 아름다운 장식이고 너의 목에 걸 목걸이니까. 얘야, 죄 짓는 사람들이 너를 꾀더라도 가지 마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우리하고 함께 가서 숨어 기다렸다가 피를 쏟읍시다. 깨끗한 사람을 기다리며 몸을 숨깁시다. 이유 없이 그들을 산채로 삼깁시다. 소홀히 하듯이 통째로 삼깁시다. 무덤구덩이로 내려가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린 온갖 값진 것을 찾아낼 겁니다. 빼앗은 물건으로 우리 집을 채울 겁니다. 당신은 우리한테 당신의 모든 걸 걸어보세요. 우리 모두한테 주머니는 하나입니다. 그러더라도 얘야, 그들과 함께 길을 가지 마라. 그들이 가는 길에서 발을 빼라.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쏟게 하려고 서둘러 가고 있어. 그물을 펼쳐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떤 새든 그 눈앞에서라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숨어 기다리다가 자기 피를 쏟을 거야. 숨어 있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거야.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사람의 길은 다 이런 거야. 그 이익이 자기 주인의 목숨을 가져가거든.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시끌벅적한 곳 꼭대기에서 소리치고 도시의 성문 어귀에서 자기 할 말을 하고 있어. 어수룩한 여러분, 언제까지 어수룩함을 좋아하려 해요? 비웃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비웃는 것을 즐길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앎을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돌이켜 나의 꾸지람을 들으세요. 보세요. 내 영을 여러분에게 넘쳐 흐르게 부어줄게요. 내 말을 여러분이 알게 해줄게요. 내가 소리쳤지만 여러분이 물리쳤어요. 내 손을 뻗었지만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조언을 할 때마다 못 들은 채 하고 내 꾸중을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이 불행당할 때 웃고 여러분에게 무서운 일이 다가올 때 비웃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일이 태풍처럼 닥치고 여러분의 불행이 거센 바람처럼 다가올 거예요. 어려움과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거예요.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나를 찾겠지만 찾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앎을 싫어하고 여호와 두려워하기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내 조언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내 꾸중을 모두 물리쳤어요. 그들은 자기네 길에 열매를 먹고 자기네가 꿀

했던 일로 배부를 거예요. 어수룩한 사람들은 뒤돌아서다 죽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있다가 망할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도 걱정 없이 살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걱정하는 일 없고요. 행저질라 잠언 1장을 새한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제 말과 행동을 돌아보니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제 마음만 앞섰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했던 제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제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미움보다 사랑을, 불평보다 축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맺었던 모든 관계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혹시 풀리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평안으로 다스려 주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제 마음을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진행되고 있고요. 방금 들으신 저녁 기도문, 오늘 전해드리고 있는 행자질라 저녁 기도문입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셔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234번님, 올해 상반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론 세상적 이유로 마음을 태우기도 하지만 어느 때보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채워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문까지 챙겨가셨습니다. 늘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1234번님의 저녁,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9874번님, 세종시에서 혼자 공부하는 조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준비하게 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면접 최종 결과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결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9874번님의 기도 덕분에 아마 우리 조카도 열심히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요.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께 행자질라 전해드리고 있는데, 잠언 1장을 또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나누는 첫날이었잖아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아마 새한글 성경을 처음 읽어보셨던 분들은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또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고 조금 우리와 어순이 다르다 보니까 어색함을 느끼실 수는 있는데 분명히 듣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끝까지 잠언을 통독해 보자고요. 자, 저녁 기도문 샵9330번으로 기도문 보내주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겠고요. 다양한 찬양들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주님 안에 쉼이 있는 저녁 보내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201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펴고 있는 말 27장이니까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두 해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 어떤 사연이든지 복음이 그리워서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우리 새로남 교회도 문턱이 없는 교회로 쓰임 받길 바랍니다. 어떤 형편으로 나왔든지 포용하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 지금 서로 내치잖아요. 내 마음에 들 때는 꿀떡 삼키다가 조금만 뱉어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에 가서 기도를 하러 가거나 또 친구들 따라서 혹은 여러분의 본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할때그 교회를 위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 함께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주의 생명의 복음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펼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들이 있다고 벌벌 떨면 안 돼요. 장애물을 딛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은 법론의 배경은 유라굴로 광풍이 있는 바다에 배가 떠 있습니다. 몇 명이 타 있어요? 276명입니다. 그에는 죄수들도 타고 로마의 병정도 타고 다음에 사도바울도 타고 있죠. 그런데 광풍, 태풍을 만나서 일회 편주처럼 바다에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몰골이 처처해지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죽는구나. 끝장났구나. 우리 배는 난파선이 되어서 파선을 앞두고 있구나. 두려움에 다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동서고금. 예나 지금이나 남자나 여자나 초대교회나 현대교회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를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출판 또 양서를 많이 발간하는 그런 출판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 경영 그리고 이제 전문인이죠.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회고록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요새 새벽에 본문이 어디입니까? 하박국입니다. 오늘 새벽 하박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발견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박국 2장 2절 말씀. 하박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출판을 통해 판에 명백히 새기되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으로 여겨졌다. 계속 공부하면서 체풀 등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 진리를 평생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확신이 나를 부르지 콜링, 소명이 되었죠. 이것이 내 마음에 어우러져서 내 마음판에 확신으로 와닿았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죠. 아우구스티누스 곧 어거스틴은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고 했다. 믿은 후에야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 수 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있어야만 한다. 믿기 전에는 믿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믿고 나서야 믿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를 차츰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믿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살아보니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정말 좋았다. 해피엔딩이에요. 이런 복된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봉사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일하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에 여러분 붙잡혀 있습니까?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두려워 떠는 군중들, 사람들, 배를 타고 있지만은 이제는 죽음의 엄습한 그림자가 그를 위해 달려온다는 그들의 마음, 가누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뭉쳐있을 때 얼마나 두려움은 더 증폭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도바울은 본문 23절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앞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 의미죠.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때는 계시가 완성될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인쇄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 신약 27, 66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밤중에 예수가 임했습니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우리 함께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보세요. 두려워 말라. 이전에 말씀한 대로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로마의 황제를 만나야 하리라. 그 파선대가 죽으면 만날 수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 사람한테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가 가이사 케사르 황제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 지금은 너무나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2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새 그리스도인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맞으면 귀를 엽니다. 내 마음과 경험과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귀를 닫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앉아있지만은 속은 병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안심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안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남들에게 전해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데 누구를 붙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학위를 가지면 확신의 사람이 되겠지. 물론 자기 전공에는 좀 열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두 지파의 두령들, 소위 지도자입니다. 탑 리더들 12명을 뽑아서 어디로 보내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파송하라. 그래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지정학적인 것이라든지 농사가 잘 되는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해라. 드디어 그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보았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압니다. 12명의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 몇 명만이 주님 편에 섰습니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복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희망의 소식을 전해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는 보고를 올린 거예요. 그 배경에서 분연히 일어난 두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수가 저쪽 편에 있고 내게 주신 말씀과 상치되는 상황과도 있을 때 여러분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입니까? 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히브리적인 그 개념은 항상 그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못 되면 부모에게 어디에든 수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누구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는다는 게 뭡니까? 결단의 옷을 찢는 거죠. 이건 너무 마음이 슬퍼요. 분연히 일어나는 옷을 찢는 겁니다.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라. 그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가시리라? 주시리라. 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앞에 10명은 명색의 지도자라는 명칭은 있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키는데 앞장섰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기 먹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전에는 뭐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광야에서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에게 붙들리지 않으면, 말씀에 확신이 없으면 늘 희미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정 경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영자입니까? 여기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느니라, 예야 아들과 사랑한 딸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우연히 우리 집에 온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너를 세우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정에 보내신 줄 믿어. 힘을 내거라. 그래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가정을 운영하면 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우리는 헛살았구나, 광야 40년 헛고생했구나 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획의 선봉으로 계획의 횃불을 높이던 마틴 루터는 어떻게 계획의 선봉장이 되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더라. 기록된 바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시대의 교인들은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멜레온 성도라고 말하죠. 상황에 따라 자기 색깔을 바꾸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 배신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민족을 아픔을 가슴에 껴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출발하게 되었나요?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니라. 자,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어떻게 하였고? 성별한 등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워놓으라.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 말을 내 명령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말씀에 붙잡힌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는 과연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점검하십시오. 벌써 상반기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난 2025년 제아의 종소리 연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주여 새해 새 은혜 집회도 했죠. 은혜 받고 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붙잡혀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나의 남은 삶은 우리 하반기에는 나의 인생의 남은 시간은 누구에게 무엇에 붙들려 살기를 과연 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해. 말씀에 붙잡히는 끝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일으키기를 원합니까? 소망을. 절망의 상태의 소망을. 낙담한 자를 일으켜 세우도록.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올 때 증조모님, 여러분 그때는 정말 황폐한 때입니다. 여성의 인권은 아예 보장이 없었어요. 시집 와보니 오가 가문에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가운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넣고 그때부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가련한 여인이지만 저를 통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유언을 할 때도 육형제 앞에 놓고 다짐을 받았어요. 내가 세상 떠나고 나서 너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 믿겠느냐 다짐을 받았어. 내가 봉사하는 교회 잘 봉사할 수 있겠느냐. 한 여인의 마음에 주어진 믿음의 씨앗이 발아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가문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중석에 그냥 앉아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씀이 주어질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내가 길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태산은 평지화될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소망의 이빨을 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가리켜 소위 호프 메이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웨이 메이커이시지만은 호프 메이커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삼분교회에서 주말에 목사님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보시겠습니까?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내일 맥주 감사절을 맞아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1905년 을산 늑약대에 세워진 설립된 교회 120주년 감사 예배를 제가 인도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 일 3분 교회는 80대 2분, 90대 2분, 총 4분의 어르신들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명의 청소년이 입교를 받았습니다. 상반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과 기도로 동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트, 하트, 하트. 와우. 지난 80년 동안, 90년 동안 때로는 방황했겠죠. 때로는 두려워했겠죠. 때로는 미래 걱정으로 가득 찼겠죠. 근데 복음이 그들에게 소망의 등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에 우리 교회, 우리 젊은이 부서, 청소년 부서, 목사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젊은이들이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배부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시골 교회 한 아이가, 청소년이 입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기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꺼져 있는 등불을 다시 켤수 있도록,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도록, 평안을 새롭게 할수 있도록 쓰임 받는 교회가 우리 새로남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남교회 주일학교와 새로남 기도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경제발전에 먹고 살 만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태풍이 몰아칩니다. 구름이 새까맣게 끼었습니다. 물결은 사납게 칩니다. 해와 달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맑은 날이 없었어요.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번역으로 봅시다.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희망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5절, 조금 전에 읽었죠. 같이 한번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76명 가운데 한 사람 사도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절망의 자리를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망의 불꽃을 활활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소망의 불꽃을 꺼뜨리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락방에 가서 부정적으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생명적 접근, 긍정적으로 신앙적 접근을 합니까? 우리 모두는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를 소망의 불꽃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새로남께 아무리 요동치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데올로기 측면에 충돌이 있고 각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생명의 들불을 높이 켜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알려주는 생명의 등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결단합시다. 예레미야, 조금 전 말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딱 대별이 됩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누구에서 떠나서요?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돈 벌어 좋고 승승장구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0: 그는 사막에 어떤 나무? 떨리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영적인 고독, 슬픔,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의 종말인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7절, 8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 가뭄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요동치는 날, 어차피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쏠림 현상이 여러 개 갔다가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려야 될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이사야 33장 1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로 함께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알려졌으면 주님이 끝까지 뭐 하시겠어요? 책임지시고 은혜 주시고 해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성도, 우리의 번지수죠.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함께합니다. 모든 죄로 피자가를 심에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함께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들은 예외 없이 말씀 체질로 자신을 연달아야 된다. 사랑 체질로, 감사 체질로, 찬양 체질로, 무슨 체질로? 은혜 체질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1: 새생명 신앗가에 지금까지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새로남교회 042-479-700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0: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오늘은 썸머 스페셜 첫 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 퀴네오, 프로스 누구누구에게, 퀴네오 입맞추다의 합성어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결국 예배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며 전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 속에서 탄생하셨고 그뿐 아니라 교회가 탄생할 때에도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찬 예배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찬양을 통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마라나타 싱어즈와 리타 발로치의 곡으로 I Will Celebrate. 이어서 어쿠스틱 음반 Home Again 중에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in my soul을 보내드렸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샌디 페티의 곡으로 In Heaven's Eyes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이어지는 곡입니다. 맨 처음 들으실 곡은 남성 아카펠라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Now the Day's Over를 들으시고요. 이어서 First Call, 데니스 저니건의 곡으로 Who Can Satisfy My Soul.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남성 보컬 그룹 FOIM의 곡으로 For Future Generations를 보내드립니다. 아, 이 세 곡을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반석 위의 집, 그리고 모래 위의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의미 있고 후회 없이 살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서 집을 지어야겠죠. 크고 단단한 반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뿌리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주위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것들은 오래가지 못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참된 결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만 의지하여야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유얼사이드가 찬양하는 이삭의 축복 흥겹게 들으셨고요. 아발론이 찬양하는 오신실하신 주 영어 찬송 들으신 후에 김상훈의 고물심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이라는 집을 굳건히 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찬양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8918번님 신청 찬양 이어갈게요. 어머니 댁에 농사일 돕고 허리 펼틈 없이 일하고 해질 역쯤에야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모습 안타깝고 옆에서 잠깐 돕는데도 힘들더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어머님 생각하시면서 또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8845번님께서는 지선 전도사님, 저는 서천에서 듣고 있습니다. 신랑과 운동하며 듣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덥네요 하시면서 극동방송 들으며 운동하니 힘난다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한 분 더 나눌까요? 6114번님께서 이곳저곳 대학병원 휴진 중에도 자리 지켜 아픈 우리 아

암환자 돌봐주시는 김재룡 교수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와 정말 감사한 문자 보내주셨네요. 교수님께서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너무 좋을 텐데 지금도 열심히 수고하시는 의료진분들 그리고 더운데 여전히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사명을 꿋꿋이 감당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신청하신 찬양들로 힘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8918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한 곡 한 곡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꾸며가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신청곡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8932번님께서 샬롬, 오늘도 덤프차 낮 운행을 하고 경부고속도로 도로 파쇄 아스콘 폐기물 운반하려 대기 중입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심도 저녁노을의 아름다움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간 운행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신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늦은 시간까지 이 더운 날씨에 또 열심히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모두 모두 축복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찬양의 새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83번님께서는 전주에서 딸아이랑 문구점 갔다가 오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신청합니다. 찬송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또 함께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곳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의 노래로 애청자분들,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쉼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김명식이 찬양하는 믿는 자 모두 샬롬,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이었는데요.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굳게 붙잡으면 우리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 든든하신 주님과 함께 하루 또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청취자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5절 말씀. 아멘. 미국의 작가 게일 쉐이 여사의 베스트셀러 통로를 찾는 사람들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내용이 나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생을 가장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삶의 뜻과 방향을 가진 사람, 자기 인생을 헛되이 걸어왔다거나 실망을 자주 느끼지 않는 사람, 몇 개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한 사람, 누군가를 무척 사랑하고 있는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활달하고 발달한 사람, 자기에 대한 비평에 대하여 너무 신경 쓰지 않는 사람, 큰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듣다 보니 문득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한 분의 이름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 말이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삶의 참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비평에 흔들리지 않을 담대함과 마음의 큰 두려움을 내쫓는 완전한 사랑을 배우게 되죠. 결국 내 삶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 모든 조건을 넘어선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강샤은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태선이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연주 찬양과 한남대학교 실내스트합 창단의 오 신실하신 주, 이 세 곡 함께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베스트셀러 통로를 찾는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죠.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갖고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없는 삶, 이 모든 조건은 결국 우리가 주님과 깊이 동행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수많은 조건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이미 완벽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은 지난 주말 세상의 분주함과 또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했던 그런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도 내 영혼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안에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힘찬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기다리는 동안 찬양 듣고 오도록 할게요. 테너 조철이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리고 오버플로우의 오직 주님이, 그리고 펫분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 찬양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오직 주님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7월 6일 월요일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이 시작됐어요. 평소에도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 여름에 은혜와 더불어 귀와 영혼이 시원해지는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릴 계획입니다. 어디로 이동하시든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찬양 세 곡 더 전해드릴게요.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리고 이지현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힐송 워십의 What a Beautiful Name, 이 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아름다움과 또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What a Beautiful Name, 힐송 워십의 곡이었습니다. 앞으로 서머 스페셜 보내면서 극동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던 곡들 한 곡씩 한 곡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480번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 오프닝 들으면서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역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곡도 생각나요? 꼭 틀어주세요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향해 나아가더라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부질없죠. 어떤 세상의 거창한 조건 없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만족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248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곡 전해드릴 텐데요. 이 찬양 가사에 나오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2480번님의 신청곡 김도현의 주 없이 살 수 없네와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이 두 곡 함께 했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지혜민의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 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구두 수선공이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인도의 선교사로, 그리고 침체된 영국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로 만든 사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아시죠? 그분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는 이처럼 그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인도 선교 기초를 쌓았고, 결국 영국의 선교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가족들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신가요? 어느 곳에 계시든 오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룩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4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혜 말씀 시편 8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Legacy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편 36편 7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밤 그 안전한 곳, 그 쉼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이었습니다.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이 참 따뜻하죠. 어미새가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끼 새가 날개 아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미의 날개가 모든 위험을 막아주니까 그 안에서 새끼 새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세상은 여전히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 자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피하면 되지 싶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운 월십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 플랜의 빛을 따라 걸어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이스.

2부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한다는 건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게 아닐까.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뭐 괜찮은 척도 해보고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그런 강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게 아닐까. 그 피하는 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가장 든든한 분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커스의 그가 오신 이유, 어노인팅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두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다시 메시나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극동방송에서는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6주 동안 함께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9가지 열매이지만 이 모든 것은 9가지 맛이 날 뿐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인데요. 이번 주에는 사랑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의 찬미 민유경 교수님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찬양 희즈윌의 서로 사랑하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 정말 오래간만에 또 이 말씀 드리네요.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이만큼 더 사랑하세요 하면 사실은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때로 이렇게 기도드리기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이웃을,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도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6주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시간 사랑,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내 자신을 향한 사랑, 그 사랑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와 말로서 그것을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단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별그대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부족해 보이는 나의 모습, 나를 괴롭히는 상처들,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피하거나 거부하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벗어날 뿐,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못난 모습들, 또 잊기 어려운 상처와 우울했던 과거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면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제이어스의 날 사랑하는 이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주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흐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피아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인피니티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Ripe Old Singers의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계 날개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박란의 달리다 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조금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바로 그것이 성화인데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지요. 하지만 어떻게 배우고 뭐 본받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때, 그때서야 세상을 이길 힘, 그리고 나의 고집과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생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길 선언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며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욕심이나 또 다른 가치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보더라도 또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탈북민분들,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5723 성도님, 극동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북방방송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잘 전해지기를, 또 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7074 성도님도요, 북한에서 계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또 외부의 소식을 듣고 생각이 깨어지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모두는 복음 통일의 일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들 남겨주시면 소개하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의 뜻깊은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정말 풍성히 누리고 계시죠?
1: 정말 많이 누리고 있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네. 그리고 언제 이거 다 돌려드리나? 그 생각에.
0: 지금 이렇게 또 곳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갚는 거죠.
1: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네. 더 많은 또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들 하고 계시는데 짧게 한 소절 불러주셨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네. 그렇죠?
1: 네. 네.
0: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1: 그냥 음악입니다. 자체로.
0: 네.
1: 콩나물대가리라고 그러죠. 악보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북한은 서학교라고 하는데
0: 네.
1: 서학교 음악 교사가 됐을 겁니다.
0: 그러세요?
1: 이건 4분 서리표예요. 2분 서리표예요. 여기는 쉼표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0: 네. 악기도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1: 악기를 또 해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제가 악기를 했던 건 바이올린을
0: 그러니까요.
1: 했던 거죠.
0: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선가 본 것 같은데 북한에서의 일상이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1: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인 가족이었다 보니까 북한은 군인 가족도 군부대 안에서 군인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0: 네.
1: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늘 강한 이런 사상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늘 그냥 언제면 나는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서 우리 장군님을 몸 가까이 뵐 수 있을까. 마치 우리 그 김씨 일가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0: 그러니까. 네.
1: 그래서 그런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독체를 겸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삶의 전부였고 또 이제 북한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학교 끝나고 조직동원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조직동원 나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0: 네.
1: 대학뼈에서 김매해야 되고
0: 그렇죠.
1: 머내기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렇게 강인하게 어찌 보면 김부자가 저를 그렇게 했는데 마치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민족도 거기에서 그러한 강도 높은
0: 그렇죠.
1: 노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뚫지 않았을까. 물론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저도 불평불만 많았어요. 탈북하면서.
0: 네.
1: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0: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그런 노예와 같은 삶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정말 투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뇌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짓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거짓에 불과하더라고요.
0: 네.
1: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건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잖아요. 그 작은 바늘구멍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을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밀수꾼들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0: 한국 드라마.
1: 네.
0: 네.
1: 그런데 제가 배웠던 남조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의 식민지이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명동에서 콩팥을 팔고 눈을 판다고.
0: 아니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1: 교과서에서.
0: 아, 교과서에서. 네. 그게 90년대, 2000년대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1: 아, 그럼요. 오. 이제 와서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네. 정권에 들어와서야. 김정은 정권이 언제요? 2012년.
0: 그러니까요.
1: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진짜 북한말로 후라이를 친 거예요.
0: 와.
1: 그랬는데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0: 아.
1: 오히려 사람이 부자가 죽으면서 금목걸이를 개한테 넘겨주지, 그 사람들 굶어주고 나가는 사람한테 안 쓴다고. 그래서 쏟고 병든 자본주의, 개 같은 세상이 남조선이다 이렇게 배웠댔는데, 아, 드라마 보니까 완전 제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0: 오.
1: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편밖에 안 보겠다고 이렇게 헌장담을 하고 봤는데
0: 네.
1: 그 1년 가까이 봐버리게 된 거죠.
0: 야, 그때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나세요? 어떤 거?
1: 아유,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우리 송승헌 오빠. 그 다음에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장군의 아들.
0: 야.
1: 미안하다 사랑한다.
0: 아니,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명했던 드라마는 북한에 똑같이 인기가 있군요.
1: 아직 더 남았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0: 네.
1: 파리의 연인. 보고 또 보고.
0: 많이 보셨네요.
1: 엄청 봤습니다. 제가 혁명적으로 봤어요.
0: 그러네. 진짜 혁명적으로 에. 보셨는데. 아, 이렇게 뭐 유나 씨도 그걸 통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지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1: 네.
0: 정말 한류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1: 엄청나죠. 그 주민들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0: 네.
1: 한국 드라마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데미안의 책도 보면 데미안이 알밖에 세상을 아니까 깨는 충동을 그거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은 뭐 깰 수가 없죠. 북한이
0: 네.
1: 철통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봉쇄가 강화되고
1: 엄청납니다.
0: 또 뭐 법도 만들어서 처벌도 네. 강화하고 있고.
1: 네네.
0: 그래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어떻다고 지금 진단하세요?
1: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악독한 정권이다. 지금은 목까지 이렇게 쪼여와가지고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놓고, 숨도 당의 눈치를 봐가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0: 네.
1: 김정일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도 공개 처형하잖아요.
0: 그렇죠.
1: 오징어 게임 봤다고.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류가 이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이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내용은 뺐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국이다. 이렇게 아, 그렇죠. 만들잖아요.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과 미국 놈들 때문에 이러한 반미 반일 반한 이 감정을 더욱더 강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아,
1: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은 어쨌든 변했을 텐데 네.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충성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속에는 통일을 바라고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이 진짜 지금도 있을까요?
0: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서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무조건이에요.
1: 아.
0: 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여도 그때 이제 대학교에 제대군인 오빠들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농촌지원을 나가요. 대학생들도 술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전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남조선 기가 막히게 잘 산다는 거.
1: 오.
0: 그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나 좀 크게 일으키지 뭐 하는 거냐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차라리 김씨 일가의 노예로 사느니 남조선이 전쟁 크게 일으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주민들을 해치지 않는 국군이다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냥 남조선 괴뢰도당을 밀어버려야 된다. 불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맨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겉으로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지 속으로 그들의 우상은 이젠 김정은이 아닙니다. 우상화가 되어 있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식격화가 안 돼요.
1: 네.
0: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제가 많은 우리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왜 모으시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지금 쓰시라고.
1: 오.
0: 북한엔 이미 교회가 다 있다. 김씨 일가 선전 그 연구실만 해도요. 북한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 연구실 대충 지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진짜 우린 많은 분들이 성전에 돈 안 드리고 뭐 성교를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은 가짜기 때문에 겉이 요란해야 돼요. 연구실을 얼마나 갖다 대리석을 발라놓고 그랬겠나요. 특가 가는 곳마다 있죠. 별장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초대서 그거 다 기도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연구실에다가 김부자 처상화 뜯어버리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입니다.
1: 그럼요.
0: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짓게 해놓으셨어요. 복음 통일의 이 밑바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다 하고 계셨고 그래서 뭐가 그럼 필요하냐. 지금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머니 그들에게 복음은 곧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니?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성경책을 사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그걸 주문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100만 원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이.
1: 네.
0: 우리 크리스천 분들 보고 100만 원 내고 성경책 사라 그러면 몇 명 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진짜 교회들이 있지만 나일론이 너무 많다. 북한은 가짜 교회인데 진짜 성도가 생기잖아요. 신의 악단을 보면.
1: 그렇죠.
0: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광야의 삶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물질 만능의 축복이 과연 축복인지
1: 네.
0: 되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핍이고 고난이고
1: 네.
0: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1: 네.
0: 그 말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1: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깨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도전이 되고 하는데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동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로봇 스타트업인 덱스터리티의 창고에서 사람 대신 로봇 팔이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이 공개되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신화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후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위기관의 통신도청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암호를 쓰거나 타인 명의의 SIM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노인 요양시설로 선전해온 양생원이 실제로는 꽃제비 노숙 아동 임시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 냉면이나 빙수, 아이스커피 등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기능 저하와 소화불량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과 협력해 현지 생산 중인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인기를 끌면서 교사 보호를 강화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야당 국민당 소속 커즈원 입법위원은 최근 한국 드라마 참교육이 교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교사 심신건강과 권익보장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교권 회복 서사를 담고 있어 교사의 훈육권과 교육 환경 개선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현재 교사들은 과도한 민원과 소송,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연간 수백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해도 외부 노출을 우려해 내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는데요. 대만 교육부는 관련 청원에 대해 다양한 부처와 연관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입법원에서도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로봇 스타트업 덱스터리티의 창고에서 사람 대신 로봇 팔이 택배 상자를 쌓아 올리는 장면이 공개돼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형에서 벗어나 기능 중심으로 진화하는 흐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덱스터리티의 로봇 매크는 다리와 얼굴을 없애고 팔 구조를 확장한 형태로 시간당 최대 400개의 상자를 처리하는 등 물류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를 슈퍼 휴머노이드로 부르며 인간형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로봇 구조가 재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로봇 업계에서는 인간과 유사한 외형을 갖춘 전통적 휴머노이드 대신 목적에 맞게 신체를 변형한 탈인간화 로봇이 늘고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는 인간이 불가능한 동작을 수행하고 다른 기업들의 로봇도 바퀴형 하체나 확장된 손 구조 등 작업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월드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신체 구조를 고집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욱 기능 중심으로 진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극우 정치 세력이 신화를 활용해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전후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지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본 역사문화연구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명예소장은 최근 신간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극우가 아마테라스 신화 등 고대 서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족주의를 고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신화를 끌어와 과거의 영광을 강조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호사카 소장은 이러한 경향이 메이지 시대 이후 국가 신도 체제와 결합하면서 강화됐고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 내 극우 세력이 평화 헌법 개정과 군사력 확대를 추진하는 흐름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일본 극우 세력이 한국과의 군사협력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도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보위기관의 통신도청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이 암호를 쓰거나 타인 명의의 SIM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전화통화 내용이 단속의 단서가 되면서 장사꾼과 송금 중개인 등이 연쇄적으로 조사 연행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내용은 직접 만나 전달하거나 암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보위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주민들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모두 도청과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전화는 이제 시한폭탄이라며 사용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장사와 송금 등 생계활동에서는 전화가 필수 수단인 만큼 완전한 사용 중단은 어려운 상황이고 SIM카드 교체 등 우회 방식도 단속을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노인 요양시설로 선전해온 양생원이 실제로는 꽃제비, 노숙, 아동, 임시, 수용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양생원은 당초 노인과 무위탁 주민을 위한 치료 요양시설로 소개됐지만 운영 자원 부족 등으로 사실상 방치된 뒤 최근에는 방랑 아동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들을 임시로 수용한 뒤 농장이나 건설 현장 등 노동 현장으로

보내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양생원에 수용된 아동들은 수개월에서 1년가량 머물며 15세 이상은 농촌이나 산업현장에 배치되고 어린 아동은 교육기관으로 이동하는 구조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시설은 외진 지역에 위치해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편 당국은 해당 시설을 복지기관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호보다 노동력 활용에 초점이 맞춰진 사실상의 수용시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여름철 냉면이나 빙수, 아이스커피 등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기능 저하와 소화불량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따르면 차가운 음식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위장관 혈관이 수축하고 장 운동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설사, 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만성위염 환자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식중독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음식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초를 활용한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초산 성분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환자의 경우 식초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공복 섭취는 피해야 하고 개인 건강 상태에 맞는 섭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손 씻기와 균형 잡힌 식습관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이 여름철 장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JTBC 보도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일본 여행 수지 적자가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여행 수지 적자는 57억 540만 달러로 여행 지급이 여행 수입을 크게 웃돌며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여행 수입은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의미하고 여행 지급은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뜻하는데요. 지난해 일본 방문 한국인은 946만 명으로 전년보다 7.3% 증가한 반면 한국을 찾은 일본인은 365만 명에 그쳤습니다. 엔화 약세와 항공편 정상화 이후 일본 여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여행 지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 여행 관련 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행 수지 적자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현대로템과 협력해 현지 생산 중인 K2 전차의 해외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폴란드 경제지 등에 따르면 안제이 그지프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은 K2 전차 생산라인의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로템은 폴란드 방산업체 부마르 와벤디와 약 65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고 총 180대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 중 60한 대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측은 이후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K2 전차 물량을 활용해 다른 국가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 간 계약 형태로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방산 생산 시설의 유유화를 막고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방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지 생산 공동개발 모델이 향후 K-방산 수출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내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현지 협력 생산 구조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 지역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북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는데요. 평안남도는 비 소식 없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온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2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은 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우리를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품고 닮아가면서 그렇게 주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길에서 기쁨을, 온전한 또 참 평화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북녘땅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거나 또는 외부의 소식,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우리 북녘회 성도님들 있으시지요. 그리고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끝천장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공영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0: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해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운동삼아 산을 타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올라가는 산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고개마루가 나올 때만큼 우리 주변 전경을 보면 이만큼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계속 오르고 오르다 보면 또 고개마루가 나타나고요. 이전의 고개마루보다는 그 시야가 넓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길목 가운데 걷고 걷다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 걷고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와 선물과 하나님의 시선과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첫 찬송으로 함께 하셨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사역자 김대환 씨였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였다. 담대히 우리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입에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버린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말처럼 무서운 것은 없을 겁니다. 말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 그 말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인간의 혀는 화를 초래하는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 그 말 못하고 장님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죠. He brought to Jesus.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그러죠. 마가복음 7장 32절 본문에는 말씀이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안수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도구로 안수를 하면은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갔다고 그랬어. 베드로, 요한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안질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안질뱅이를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줄 아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베드로가 고쳐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질뱅이를 일으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제 해결사고 능력의 소유자고 치유자라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이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순종과 담대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케스트라 연주 찬송 이어 올려드린 후에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화요일의 순서 북한에서 온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묻는, 안부를 묻는, 그렇게 교제하는 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 오늘 또 이곳에 온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볼 텐데요. 바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0: 정착이 약 5년쯤. 이사 온 지가 5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뭐 사계절을 거의 다 이제 경험을 하시고 익숙해지셨겠어요.
1: 네, 네, 네.
0: 지금 무더위가 한창이잖아요.
1: 네, 너무 더워요.
0: 네, 어떻게 북에 있었을 때랑 비교했을 땐 좀 어떠세요?
1: 북한에 있을 때도 많이 더웠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이 뭔가 북한보다 조금 더 습하고 더운 느낌이 나요.
0: 습한 거는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1: 맞아요. 너무 습합니다.
0: 그래도 여기는 어딜 가도 에어컨이 계속 있잖아요.
1: 네네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긴 한데요. 이제 네. 뭐 북한도 덥고 한국도 덥긴 하지만 북한은 그냥 이제 선풍기로 사람들이 다 이제 여름을 견디거든요.
0: 네.
1: 이 습한 거는 선풍기로 사실 여름에 이제 한창 그 막 7월 8월 달에 막 장마철이고 엄청 습하고 이제
0: 맞아요.
1: 기온도 높고 한데 그건 이제 선풍기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여름에는 사람들이 약간 지옥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0: 근데 북에서는 그 짧은 옷들도 잘 못 입지 않아요?
1: 맞아요. 여름에도 무조건 바지 긴 남자든
0: 남자도
1: 네네 남자들은 무조건 긴 바지에 뭐 셔츠 같은 거를 입고 다녀야 하거든요.
0: 긴 셔츠요? 반팔 셔츠?
1: 그거는 반팔 셔츠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셔츠가 원래 좀 답답하잖아요.
0: 네.
1: 그 막 단추도 목 있는 데까지 다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좀 엄청 불편하긴 합니다. 여름이 진짜 좀 끔찍합니다.
0: 아, 진짜요?
1: 네.
0: 근데 그럴 때마다 소소한 팁들, 본인만의 그 방법들이 있잖아요.
1: 아, 네네네.
0: 북한에서 어떻게 나셨어요?
1: 아, 저는 그냥 제 몸이 그 여름에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0: 그죠? 네. 그렇게 살았다.
1: 네. 그냥 견디었던 것 같아요.
0: 북한에 있을 때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1: 네.
0: 여기서도 지금 다 경험하시고 북에서도 경험을
1: 네네네.
0: 하신 거잖아요. 어느 계절이 가장 힘드셨어요?
1: 저희 한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0: 둘 다?
1: 아, 둘 다. 저는 겨울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조직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겨울에 막 한 4시간, 5시간 동안 밖에서 이제 그 꽃당 이제 자세도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그 행사 같은 거 할 때 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에.
0: 네.
1: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막 발 얼고 뭐 손 얼고 귀 얼고 코 얼고 하면서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동상 이제 임의의 부위에 뭐 발이든지 손이든지 동상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0: 동상 걸린 적 있으세요?
1: 저 있죠. 저 손에 동상이 와서 그 손이 이제 새빨갛게 이제 붓거든요, 동상이 오면.
0: 아, 진짜요?
1: 네, 처음에 이렇게 퉁퉁 붓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심해지면 그게 터지면서, 그 퉁퉁 붓게 터지면서 거름 같은 거 있잖아요, 진 같은 게.
0: 네.
1: 그런 게 나와요. 네, 저 엄청 막 갈라 터질 때 아픈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0: 지금은 근데 흉도 안 찌신 거예요? 너무 손이.
1: 아, 네. 그게 뭐 그때 또 겨울에 그렇게 동상 생겼다 또 뭐 여름 되면 없어지고 뭐 또 겨울에 또 생기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그 고향이 평안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 네네.
0: 추억 속의 평안도는 어떤 모습일지. 왜냐하면 평안도가 또 내륙 쪽에 있다 보니까
1: 네네.
0: 대부분 그 함경도나 양강도 쪽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1: 맞아요.
0: 어떤 모습이에요?
1: 평안도는 그냥 약간 평평한 느낌?
0: 말 그대로?
1: 네, 말 그대로 함경북도 쪽이나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이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은 대신 평평하긴 한데 거기 너무 평평해요. 벌이 많거든요. 이제 황해도 쪽에는
0: 네.
1: 곡창지대여서 평안도는 그냥 적당하게 그런 느낌이고 그냥 좀 평안한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0: 아, 이름을 있는 그대로 잘 지었네요.
1: 네네.
0: 그러면은 그 벌판 같은 데에 평안도 땅.
1: 네네.
0: 그 어쨌든 5년 전쯤에 떠나서 이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1: 네네.
0: 근데 그런 지금 목소리만 들어도 아마 남북 청취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젊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5년 전 정도면은 아마 10대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1: 북한에서 좀 뭔가 이제

0: 북한 정권의 그 행태, 뭐 어떤 짓을 이제 북한 정권이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이제 뭐 아. 신뢰,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랑 이제 믿음 같은 것이 이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체제에 대해서 더우는 서우면서 살 수 없다는 이제 반발감? 그런 게 좀 많이 생겼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저의 정신 상태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좀 뭔가 말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생겨서 야, 한국 해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 내가 그곳에 들어가느니.
0: 네.
1: 보이부에게 이렇게 되느니 한국행을 결정하겠다.
0: 네, 그냥 조용히.
1: 근데 그렇게 실상을 깨닫기까지는 사실 그 창구들이 마땅치가 않잖아요.
0: 네.
1: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의견을 잠깐 표현했다고 바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0: 맞습니다.
1: 어떻게 주로 접하셨어요?
0: 제가 한국 콘텐츠를 좀 많이 봤어요. 이제 동영상 같은 뭐 인터뷰 탈북민들 인터뷰한 내용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북한 정권의 뭐 김정남 암살 사건 혹시 뭐 이런 네네 맞아요. 이런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좀 보면서 어? 자기 친형도 죽이고 이제 장성택이라고 자기 그 뭔가 친일 가족을 뭔가 서슴없이 죽이는 걸 보니까 그러면 뭐 자기 국민들 같은 거는 더
1: 생명에 대한 무게감을 네, 약간, 느끼지 못했다.
0: 네,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1: 근데 처음에 그렇게 접했을 때 좀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 그렇죠. 당연히 처음에는 거짓말이고 뭔가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뭐 탈북민들이 하는 뭐 유튜브나 그런 뉴스들이 그냥 이제 아 이게 우리 그 정권을 네. 우리 말하자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마인드로 우리 조국을 헐뜯으려는 무슨 머략이거나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아 이게 거짓말은 아니고 진짜로구나 하고 이제 그게 느껴져요. 그냥 보다 보면은 네. 처음에는 약간 뭔가 그 북한에 세뇌된 그런 약간 의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 진짜고 뭔가 다 맞는 소리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1: 정황상 내가 들었던 내가 보았던 그 흐름에서 뭔가 잘려나간 종이처럼 비어져 있던 네. 것들이 퍼즐 맞추는 것처럼 그쵸. 또 느껴졌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곳까지 건너오는데도
0: 네.
1: 브로커를 접촉하는 분들도 계시고
0: 네네.
1: 아니면 지인 통해서 오시기도 해요.
0: 네.
1: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구하는데도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리진 않았나 봐요.
0: 네, 저는 지인을 통해서 오게 되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별로 이제 시간을 오래 걸리진 않고 이제 빨리 온 편이긴 합니다. 한국으로.
1: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 지인 통해서 어쨌든 연락을 하고 한국행을 결정하고 여기에 발을 내딛기까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0: 네네. 저는 무섭진 않았어요. 왜냐면 떠날 때 이미 각오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어도 다 알 거는 알고 이제 내가 생각한 그런 신념 같은 걸 굽히지 않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설령 북한 정권에 다시 잡힌다고 해도 저는 내가 할 소리를 하고 죽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제가 떠났었어요. 그래서 좀 이왕 가는 길 좀 웃으며 가자. 그 전에 그 탈출할 때도 마치 어디 여행 가는 것처럼 막 도중에 내려서 사진도 찍고 뭐 하면서 여행 가는 느낌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1: 와, 아니 엄청 용맹하게 떠나셨네.
0: 네.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떠났습니다.
1: 그러니까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지인 통해서 오시는 경우에도
0: 네.
1: 그런 종교기관이 있고
0: 네,
1: 교회
0: 네.
1: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0: 네.
1: 아니면은 외부 뭐 NGO 같이 돕는 기관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0: 네네.
1: 약간 후자로 오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나 이런 단체는 접하지 못하긴 했어요.
1: 왜냐하면 교회 통해서 오시면 또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지금 이 방송 통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형제 자매분들은 아니 이렇게 어떻게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래.

0: 그래서 저희가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이곳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김준우 형제와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그 다양한 여정들을 오늘의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이사 온 지 5년 차, 약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김준우 형제의 은혜 이야기와도 같이 지금도 남과 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통일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이매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감을 받으십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구월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예.
3: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극동방송이 북한에 24시간 방송을 송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마다 그곳에서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즉각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곳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또 새로운 형제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이은석 형제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4: 네, 북한에서 오셨죠?
3: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군대에서 운이 좋게 이렇게 외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또 이제 외국에서 세상을 또 보고 또 자유로운 세상을 보고 아, 나도 자유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유엔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해서 네. 2021년에 또 자유 대한민국에 온 이은석입니다.
4: 2021년이요?
3: 네.
4: 얼마 안 됐어요.
3: 5년 정도 되었습니다.
4: 네. 근데 외국에 그렇게 선발돼서 나가실 정도면 북한에서 꽤 충성스러운 분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나 선발하지 않잖아요.
3: 그럼요. 이 수령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충성심, 또 뭐 그 일을 또 잘해야 되고 또 네.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특히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4: 아.
3: 뭐 친척 간에 어떤 그런 안 좋은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없고 이제 네. 아주 국가에서 원하는 데

0: 여러 산 사람들의 가족이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어떤,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외국에
1: 네.
0: 나올 수 있죠.
1: 그에 맞는 모든 조건들을 다.
0: 네, 어떻게 운이 좋게
1: 네.
0: 제가 이제, 뽑혀가지고, 뽑혔다고 하나요? 네, 속출이 돼가지고, 외국에 나올 때 받아야 되는 어떤 교육과 그
1: 네.
0: 가정, 어떤 이런 이슈, 가정들을 다 이수해가지고, 한 2017년쯤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1: 20대 때 나오신 거죠?
0: 네, 제가 27살에 나왔죠.
1: 그러면 나오셔서 그 노동일을 주로 어떤 걸 하신 거예요?
0: 그냥 아파트 건설을 합니다. 산림집 건설. 그래서 뭐, 예,
1: 건설.
0: 콘크리트를 타입한다든가, 미장을
1: 네.
0: 한다든가, 벽돌을 싼다든가, 뭐, 블로크라고 하는 터피, 이제, 이런 큰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렇게 국가에 상납하는, 예, 그런 일을 했습니다.
1: 보통 러시아에서 그렇게 외화벌이를 하고 오신 분들을 또이 자리에 모시면 해외에서 휴대폰 사용이 보다 조금은 자유롭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어디서 그럼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신 거세요?
0: 아, 저가 국동방송이라고는 이제 그 중학교 때, 한 2007년,
1: 중학생
0: 8년? 예.
1: 때, 네.
0: 그럴 때 이제 우연히, 그 전에도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그때는 국동방송이라는 건 모르고, 그냥, 아, 우리하고 말투가 좀 다른, 그래서 KBS 뭐 이런 거 듣다가,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원래 이렇게 전파 탐지기 이렇게 돌릴 수 없게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1: 네.
0: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이제 쭉 돌리니까 이제 국동방송이라고 나왔는데, 많은 내용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이제 모세, 또 이렇게 그다음에 신의 산에서
1: 네.
0: 뭐 십계명 율계 말씀을 듣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내용에 이렇게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뭐 금송아지를 내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있어가지고
1: 네.
0: 그걸 뭐 이렇게 없어버렸다 이런 기억이 너무 납니다. 네.
1: 뭔가 거기선 접해볼 수 없는 한편의 동화 같아서 독특하다
0: 네, 그래서
1: 그런 거.
0: 아 옛날에 이런 이야기 있었나라는 이렇게 들었고 아 그다음에 애굽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해가지고 그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세계명족 동화집이라고 있는데
1: 네.
0: 거기에 이집트 왕자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있습니다.
1: 그 동화를 읽은 적이
0: 네, 동화를
1: 있으세요?
0: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저 소아시아의 이집트에 대한
1: 네.
0: 이야기구나. 이집트에서 어떤 김일성이나 어떤 김정일처럼 이렇게 장군이 모세고 이 장군이 자기 민족을 구원했구나 이런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1: 근데 그런 세계 명화집을 집에 소유하고
0: 네, 그건 다
1: 있어도
0: 보게 해줘요. 뭐 일곱 난쟁이 뭐 이런 담보 그냥 백조의 호수 시리즈로 이렇게 다볼수 있어요. 외국 명작 동화집이라고 해서.
1: 약간 소설 같은
0: 맞아요. 만화
1: 장르처럼
0: 얘기인데 동화 얘기를 이렇게 잘
1: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0: 맞아요. 맞아요.
1: 내용들을
0: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이렇게 신화나 소라 동화 이거로 해가지고 재미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1: 네.
0: 아 거기에 이제 이집트 왕자가 있었고 근데 라디오로 이제 들었는데 애굽이라고 들었는데 애굽하고 이집트는 뭔가 좀 다, 옆집인가? 옆집 나라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1: 네.
0: 예, 그때 어떤 정식적인 교육이 없다 보니까, 아, 그냥, 아, 그렇겠거니 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근데 중학생 때 들으셨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0: 북한은 이제 중학생밖에 없으니까 고등학생 때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이렇게.
1: 근데 보통 라디오를 그 채널 통로를 다 이렇게 막아두는데 뭐 어떻게 그 라디오를 들으셨던 거예요?
0: 아까 그때는 많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볼륨 올린 거두 개가 있어요. 라디오에 하나는
1: 네.
0: 녹음을 이렇게 볼륨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라디오를 살때그 정보기술 교류사나 무슨 보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 치차라고 하나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 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1: 주파수를
0: 네,
1: 못
0: 주파수를 못
1: 잡게.
0: 잡게
1: 네.
0: 빈 바퀴만 돌게 이거 왜 고정시켜놨지 하고 이제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1: 아,
0: 뜯어가지고
1: 직접.
0: 네, 들으면 이게 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나트 같은 걸 쭉 돌리면 찌직찌직해요. 그래서 별거 다 잡혀요, 이렇게. 뭐 중국 방송도.

0: 잡히고 뭐 알지 못하고 잡히는데 천천히 돌리다 보면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제가 기억에는 KBS가 잡혔어요. 근데 KBS는 한국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들으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요.
1: 한국방송이라고 나오니까.
0: 네. KBS는 나와서. 알아요. 한국방송이라고. 왜냐하면 네. 그 200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이게 떠는 그 북한의 어린이들이 이렇게 남한에 와서 공연을 할 때 KBS가 이렇게 방영을 해가지고 아 KBS가 한국방송이구나라는 걸 네. 알아요.
1: 교류한 게 많았죠. KBS랑
0: 네,
1: 북한이랑.
0: 맞아요. 아 그래서 아 KBS는 한국 방송이지 하고 듣다가 이렇게 덜리게 돼요.
1: 무서워서. 이렇게.
0: 네, 덜리게 되는데 국동 방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나와요. 그러면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이렇게 듣기 시작했고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욱이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는데 예, 그때 이런 마지막에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노래가 네. 나와요. 근데 그 멜로디가 북한의 어떤 만수대의 술단 이 부른 노래하고 똑같아요. 아. 남자 절반, 여자 절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창 부르는 게 너무 똑같은데,
1: 네.
0: 아 그게 그 녹음이 너무 장쾌해요. 와 이렇게
1: 웅장하게
0: 네. 나오고 사람들이 이게 목성도 와 크고,
1: 네. 네.
0: 특히 이게 제일 생각나는 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듣고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1: 거기서 네. 말하는 주님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지 않으셨어요?
0: 아 주님은 뭔가 그 예수님이라는 소리 들었으니까
1: 네.
0: 북한에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거든요. 네, 그 제가 정식적으로는 교육을 뭐 안 해주는데
1: 네.
0: 왜 그때 2008년이 되었는가 했을 때는 소아시아의 예수라는 예수 탄생 1년으로 해서 이렇게 2018년이 됐고 2005년이 됐다는 이걸 교육해요.
1: 아. 네.
0: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수가 이렇게 유명했고 유다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되었다라는 그런 교육을 해요. 또 형식 사전을 봐도 책에도 나와요. 그 유다 같은 놈 이렇게 변절자 배신자로 칭할 때 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거든요.
1: 그 네. 정말 그 토대가 꽤 있으셨나 봐요.
0: 어떤 토대?
1: 북한에서 왜냐면은 그렇게 뭐 세계 명화도 접하시고
0: 아우 일반 사람들이 다 접할 수 있어요.
1: 그런 교육까지 유다 예수
0: 아 그런 교육은 중학교 교육에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네.
0: 중학교 교육에도 있고 저는 따로 찾아가서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1: 선생님에게요?
0: 네. 세계역사 선생님이었는데 자선역사 세계역사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예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 그때 예수는 뭐 엉뚱한 사람이고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했을 거 그게 사람이 맞냐 그러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렸고 뭐 그 사람이 뭐 나라도 다녔고 뭐 이런 생각 좀 맞지 않는 소리도 했고 아 근데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12명이다 이건 들었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13번째가 제자가 유다였는데 그 유다가 배신자였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때 로마 얘기했어요. 이 로마의 어떤 그 뭐 관료에게 이렇게 팔아넘겼다. 운
1: 뭐 네.
0: 30냥에 팔아넘겼다. 이런 얘기도 해줘가지고 아 그래서 신기하게
1: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0: 네.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네.
1: 그게 2010년대
0: 아 그때가 7년대, 8년대예요. 네. 근데 그거는
1: 네.
0: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그건 그 책에도 있어요. 그 세계 상식 사전이라든가. 그런데
1: 네.
0: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
1: 혹시 학교가 그래도 꽤
0: 아, 안 돼요. 일반 학교예요. 그냥 시골 학교였어요.
1: 시골 학교였어요?
0: 네.
1: 왜냐면 아예 전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0: 아, 근데 그 저는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는데 지금 보면 선생님을 약간 의심할 수 좀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 12제자까지 알고
0: 네, 12제자는 알았어요. 네. 12제자까지 알았어요. 그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종교에는 26가지가 있다. 뭐
1: 네.
0: 이러면서 종교의 역을 많이

0: 많이 해줬는데
1: 26가지까지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선생님. 네,
0: 그 선생님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이 종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약받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 또 신뢰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고 호황한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1: 참 그렇게 북한에서 처음 극동방송 한국 방송들을 접하시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또 선생님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이후에는 또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5년 전에 온 그리고 오기 전까지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0: 부자 되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무력으로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되고요. 지구촌 요일의 분단 국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입니다. 즉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라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십시오.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부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그분이 곧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상에게 부르짖으라, 조상에게 부르짖으라, 금신상에게, 일월성신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요, 성취하시는 여호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시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라. 기도의 부자가 되라, 이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으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임을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북녘 땅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 이런 일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더 나아가 다른 민족과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과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꿈만 같은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찬송가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렇게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 민족의 산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함경국도는 한때 지역에 따라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강릉, 광주와 목포가 24도, 대전과 대구, 부산, 여수, 포항, 제주가 23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 춘천이 22도, 신의주 21도, 강계와 해산, 청진이 1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도, 대구 33도, 광주 32도, 대전이 31도, 서울과 목포가 30도, 춘천과 여수가 29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8도, 강계와 해산이 27도, 평양이 26도, 신의주와 함흥이 24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북부의 먼바다는 최대 3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비서식이 들려오는 요즘인데요. 미끄러운 빗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T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1절부터 3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살려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첫째, 받은 은혜로 용서합니다. 오늘 21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라고 물어요. 사실 아비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율법대로라면 시므이는 심판받아 마땅했습니다.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저주하며 모욕했으니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다윗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하지요. 다윗은 시므이가 아닌 아비새를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 때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또다시 사람을 죽이고 복수한다면 백성의 마음이 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말해요. 광야의 시간과 수많은 사건을 지나면서 다윗은 점점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의 죽음을 겪으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누구보다 깊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쉽게 심판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23절에 다윗은 시므이에게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상처 준 사람까지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물론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올라오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며 내가 받은 용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아직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둘째,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24절부터는 므비보셋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손질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다고 해요. 왕이 떠난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지낸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시바가 다윗에게 므비보셋이 반역했다고 모함한 상태잖아요. 므비보셋으로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25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므비보셋은 자신이 다리를 절기에 나귀를 준비하려 했는데 시바가 자신을 속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참 놀라워요. 27절에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해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자기 결백을 증명하려고 끝까지 싸우지도 않고 왕의 판단에 자신을 맡깁니다. 2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라고 하지요. 므비보셋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죽어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 앉게 해주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 당장의 억울함보다 은혜가 먼저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런 므비보셋에게 다윗은 29절에서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합니다. 그러자 므비보셋은 30절에서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요. 재산은 중요하지 않고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믿음이지요. 므비보셋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땅을 가져도 괜찮고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왕만 곁에 있으면 그것

0: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은 손해를 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재산보다 체면보다 내 권리보다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늘 양보하고 말 못해서 오해와 따돌림으로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 동생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 생각을 외치거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몸까지 다치게 하며 감정을 드러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늘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선생님, 동네 어른들에게 착하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급 착한 친구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기도 했죠. 그때 한 친구의 질투로 거짓 소문과 따돌림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욕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변명도 싸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따돌림이 지속되니 계속 극단적인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전학을 가게 되어 새로운 학교에서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지요. 28절의 므비보셋은 시바의 모함으로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도 변명하지 않고 처분을 기다려요. 저도 므비보셋처럼 변명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것밖에 못했지?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절절매던 삶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했듯 이제는 저도 자신을 용서하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게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친구들과 부모님의 부탁을 받을 때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 때 잠들기 전에 오늘도 수고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증한 학생처럼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를 용서하기보다 스스로를 정죄하곤 해요.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살고 인정받고자 애쓰다가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일 때도 있어요.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고 므비보셋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재산을 잃어도 체면을 잃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왕이 돌아온 것으로 만족한 므비보셋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용서와 만족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시므이를 용서한 다윗을 보며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조금만 상처받아도 미워하고 조금만 억울해도 정죄하며 받은 은혜보다 받은 상처를 더 크게 기억합니다.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도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를 먼저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므비보셋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여전히 재산과 체면과 인정에 집착하는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셨지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은혜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0: FM 93.3MHz 통일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대전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갈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0: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하되도록 영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새김질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새김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글이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 영혼의 삐삐찐이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결단합니다. 주변에 나의 감정들이 선하고 기쁘게 흘러가게 소망하며 내 영혼의 삐삐찐이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오늘 네온의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피피친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봤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섭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얼굴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거울은 우리의 얼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날은 괜찮아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유난히 부족한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예뻤더라면, 조금만 더 날씬했다면, 조금만 더 젊었다면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이 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진 보정을 거쳐야만 마음 놓고 올릴 수 있고 SNS는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의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이 내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비교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들어와 자존감을 흔들고 나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자신의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며 끊임없이 결점을 찾아내는 심리를 우리는 신체 변형 장애라고 일컫습니다. 처음에는 입은 한 번만 고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곳을 성형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입니다. 얼굴은 달라져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가 있는 곳은 얼굴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도 평생 외모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담당하게 기록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담하니. 짧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동생 라헬은 누구나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늘 비교당했습니다. 더 아픈 것은 비교의 대상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친동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매간에도 동생은 예쁘고 언니는 못생겼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 곁에 있을 때보다 비교당하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더 쉽게 무너집니다.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꺼이 기다렸습니다. 반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애써야 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말했고 기대했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낳을 때도 그녀의 소원은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기대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외모를, 누군가는 학벌을, 또 누군가는 직장과 재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은 마실수록 더 목마른 바닷물과 같습니다. 잠시 만족을 줄 뿐 영혼의 갈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레아의 인생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놀랍게 바뀝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더 이상 남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고 야곱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눈을 바라보던 그녀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썼던 인생에서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사랑했던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묻혔지만 평생 눈물을 흘렸던 레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잠든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안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레아의 아들 유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사람이 있다면 레아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의 거울은 부족함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0: 예수께서는 우리의 존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더 예뻐지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는 순간부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날, 비교는 감사로, 열등감은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로 바뀌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의 생각보다 더 높고 늘 옳은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미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이 무성한 녹음 너머로 9월의 황금 들판을 보는 것이 너무 성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농부는 여기저기 비에 무너진 농지를 수축하며 벌써 가을 씨앗을 준비합니다. 여름비와 싸우며 온몸을 흠뻑 적셔도 오늘을 성실하게 일구어내며 다가올 황금 계절에 추수를 꿈꾸는 자의 가을은 분명 기쁨의 다.

많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혹여 계획되어 있는 영혼의 추수가 간절하다면 지금 많이 기도하면서 오늘 한 걸음을 떼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7월 7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여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0: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시편 111편은 1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히브리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또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각 절마다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두 연, 이게 두 단락으로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9절, 10절은 세 구절씩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그래서 총 히브리 시의 이 줄이 몇 개가 되어 있냐면 22개의 줄,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죠. 이제 22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냐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알렙부터 끝까지 자인까지 모두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어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한 26개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22개의 연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연의 배치의 맨 앞에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시편의 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 1절에 할렐루야, 요거는 빼고요. 할렐루야 빼고. 그 다음에,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할 때부터, 이 알렙으로 시작이 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요게, 이제 일종의 비와 같은, 알렙, 베트, 베트로 시작하고. 그 다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 크다부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긴멜로에서 2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벳 순서로 A부터 Z까지. 10절까지 총 22개의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시가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쓰인 게 아니라 고도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연, 단어, 행간들을 잘 배치해서 지은 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알파벳 시라고도 하고, 아크로스틱 쌈이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쓰인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11편을 보면 모두 이제 10절을 통해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9절, 10절이 다른 절에 비해서 좀 깁니다. 그렇죠? 실제로 번역을 한 걸 보면 1절은 이제 할렐루야 요 시작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두 줄씩 이렇게 조금씩 돼 있는데 9절, 10절은 다 세 줄, 네 줄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자, 이게 10절을 통해서 총 22개의 알파벳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2편도 보시면요. 1절부터 며칠까지 있습니까? 10절까지 있죠. 그래서 111편과 112편은 동일한 형식의 이 알파벳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벳 시로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왜 그러냐?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나다라 시가 이렇게 되면 자꾸 기억이 나거든요. 가, 그럼 가자. 나, 나는 여호와께로 다 함께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시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맨 끝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맨 끝에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도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이 찬양은 이 시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데 알렙부터 알파벳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게 이제 시편 111편 그리고 112편입니다. 자, 이게

시편에 이어서 다윗의 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붙들기 때문에 이런 아크로스틱 시를 통해서 아크로스틱 이 삶, 알파벳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시작을 보더라도 시작도 할렐루야 이렇게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게 시편 110편 111편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111편도 할렐루야, 112편도 할렐루야, 113편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15편은 18절이 할렐루야. 116편도 19절 끝에가 할렐루야. 117편도 끝에가 할렐루야. 그죠? 예. 그래서 요 계속되는 이 할렐루야들이 등장을 하는 시.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할렐루야 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자, 그럼 할렐루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경험하고 알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과 중심을 굽히지 않는 이들, 올곧은 이들, 이걸 이제 정직한 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 전심으로라는 말, 이 말은 신명기에 6장 4절에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마음을 다하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심장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심장으로. 이걸 이제 시편에서는 심장으로라고 안 하고 마음을 다하고라는 표현 대신에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일이 있어도 경외하는 이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가운데죠. 그때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회중 가운데서 왔다라는 건 이 상황이 예배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찬송을 딱 봤더니 어떤 찬송은 5절까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보다는 마음이 답답해져요. 아이고, 5절을 언제 다 부르나. 예,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다채롭게 찬양할 수 있구나, 이 마음을 갖고 가야죠. 여러분, 찬양 가사로 따지면 시편 110편은 모두 10절까지 있는 찬양이고요. 10절. 시편 중에 제일 긴 거는 시편 119편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언제 다 부르나. 그렇게 다채롭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5절 정도가 제일 긴 찬양인데요. 중국말 찬양 중에 보니까 20절짜리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20절을 언제 다 부르나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요. 이게 뭐냐?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가사에 내 몸이 혼신의 이 전 존재를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바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워집니다. 눈물로 불렀던 그 찬양을 어떻게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찬양을 들을 때도 마음을 다해 듣고 또 입으로 고백하며 부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락과 곡조와 이 고백이 계속 우리 입술에 맴돌게 되죠. 사실 이게 되게 복된 삶입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자, 그럼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느냐?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행하여 하시는 일들. 110편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온 열방의 원수들을 복속시키고 그분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은 날마다 그분의 언약을 위하여 신실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이 흔들리지 않고 운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이게 크다는 겁니다. 태양을 뜨게 하고 달이 뜨게 하는 것, 작은 일이 아니죠.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날마다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날마다 달이 떠오르게 하시죠. 근데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환경과 모든 여건을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찬양을 하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 자, 여기 기린다, 데루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찾는다, 탐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자비를 즐거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찾아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올 때 우리는 헤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막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헤아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과 감사가, 은혜가 확 넘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 헤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얼 헤아리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헤아릴수록 가득한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의 행하시는 일이 3절에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귀하고요, 정말 위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세상 끝날 때까지. 자, 그 다음 4절에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자, 그의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부터 생긴 기적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기억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시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절기라고 합니다.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 은혜 잊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절기들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원리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다윗의 이 전성기 때 보면 양식을 가져오고 온갖 귀한 것들을 가져오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높였던 것을 볼 수 있죠.

0: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더라는 거죠.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자, 행하신 바라는 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을 내 삶에 발견하고 기억하고 기린다라는 겁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뭐하십니까? 속량하셨다.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무엇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세운다. 영원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도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묵상할 때, 묵상하며 이제 결론으로 다가오는데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혜로운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꼼수와 지혜를 구별해야 됩니다. 네. 꼼수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진짜 근본이 되는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계신 거 알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일을 처리하는 방식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고 할 수 있으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지각이 없으면 미련하다고 그러죠. 가장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가장 미련하죠.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 찬양이 계속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자꾸 꼼수를 생각하는데, 꼼수가 아니라 힘들어도 주 앞에 올곧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대전 도원교회 양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완벽한 속량의 제물이 되신 것을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에 빠져듭니다.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을 뿐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껏 이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반열에 순전히 값없는 은혜로 들어온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여도 과실을 맺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아침, 그분 진실과 정의의 손이 이 나라에도 동일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간구하고 싶습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훌륭한 지각을 가진 성도로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7일 화요일에 함께한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습니다. 샬롬.

0: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한바지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 소망이란 말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며 방향이며 하나님의 능력일 것인데 그 소망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결정할 때 보이는 곳으로 혹은 예상되는 곳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계획, 나의 인간적인 때에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루어질 것인 양 최선을 다해보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었습니다. 또한 보이는 소망, 즉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돈을 번다 하더라. 지금 이거 사면 돈 번다 하더라. 지금 이거 사면 확실하게 팍! 두 배, 세 배, 열 배! 잠깐만 돈을 맡겨놓기만 해도 돈이 저절로 불어난다 하더라. 여러분, 누군가 잃어야만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잃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걸 말해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 내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와 함께하는 들이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누군가의 돈이 잃어서 내가 돈을 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그 기준에서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예상, 보이는 기대, 보이는 수익, 보이는 좋은 길은 하나님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길이 안 되는 길이 있었던 거예요. 보이는 길로만 가니까요. 우린 연약한데 왜 연약하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죠.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We don't know what to pray and how to pray.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또한 정작 기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께 내 입으로 나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올려드리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든지 결국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시는 것인데, 만약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행복할까요? 아니, 내 삶은, 기도하지 않는 내 삶은 안전할까요? 인생이 혹독하고 가혹한 것은, 아니 그 혹독하고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안 살아내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내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만 나부터 내 길을 몰라요. 여러분, 자기 길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 나를 만족시키시고 나를 행복해 하는 그 모든 게 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건데,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아가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근데 안 살면 안 됐죠. 그러다 보니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망이 꼭 필요한데 안 보이죠. 그런데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데 또 기도조차 안 하니 내 인생길이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이 안 되는 일이 많은 인생길 쪽에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오늘 결론을 먼저 제시하자면 인생이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안 되는 일이 난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된다면 내 실수, 내 실패, 심지어 안 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을 위하여 바꾸어 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길이 언제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이라는, 그래서 세로 축을 하나님의 은혜 축으로 보고요,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일을 가로 축으로 보자면 두 가지 기준에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일이라는 세로와 가로 축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또 두 번째 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되는 일이 있어요. 이거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또 일도 안 되고. 자, 이 네 가지 중에 최고로 좋은 건 뭘까요? 말할 필요 없죠. 입 아프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일일 텐데 이 가운데 최악의 경우의 수는 뭘까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데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인생은 집을 지어야만 한다. 인생은 집을 지어야 되는데 조심해라. 반석 위에 지어야 되지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된다. 모래 위에 여러분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워서 됩니까? 안 됩니까?

하겠습니까? 일이 시작되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뭔가 투자가 계속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돈을 계속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그런데 모래 위에서 뭔가 일이 될 것처럼 착각하고 시작하고 시도하고 돈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래 위이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되는 것인 양 착각하고 되는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를 제일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네 가지 경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기도가 잘 되고 예배가 잘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선교의 열정과 교회를 세우는 기쁨,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일터 가운데 꿈을 꾸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는데 준비된 사람이 척척척 연결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진행 과정도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열매도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열매가, 그 결과가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섬겨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는 사람들은 돈이 있다 없다로 계획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신지 무조건 순종했더니 그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그에게 없는 돈과 그에게 없는 영향력이구만 하나님 홀로 일하시기에 충분하시더라는 것이죠. 한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다 없다로 일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로 일을 계획하지 않아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죠. 하나님 은혜로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데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예배하지 않는데 삶이 사라진다 여기는 겁니다. 지금 교회 바깥에 있지만 그 영혼들 중에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일이 잘 되는 줄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비단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일이 잘 되기를 꿈꿉니다. 더 기도하려고 하지 않고요. 더 예배의 진정성,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요. 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요. 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요. 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잘 되기만을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뭔가 물질이 주어지고 영향력이 주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가진 돈과 영향력이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섬겨지는데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최선으로 가진 거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오늘이라도 우리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 왜 그렇게 많이 붙들고 있으려 하는지 몰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뭘 가졌고 붙들고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 가면 내일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건데 내가 뭔가 베푸는 일이, 나누는 일이 인색하다. 자기 자신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진 물질과 영향력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닌 내 실력으로 준 거 아닐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뭔가 일이 됐다. 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과 영향력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결국 하나님 은혜 없이 뭔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우상이 되어버리죠. 우상을 만든 자들과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나 우상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나라라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것은 내 눈이 가려졌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걸 아파할 줄 모른다는 거, 귀가 우상처럼 막혔다는 거죠. 내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이 입이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없고 찬양할 마음도 없다.

하는 것은 우상처럼 귀가 있으나 들리지 않고 눈이 있으나 볼 줄 모르고 입이 있어도 말할 줄 모르는 결국 그가 삶을 살고 있는 방식이나 가진 것이 우상이었고 그 우상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 돼서도 안 되지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루은 거, 성과, 결과 그거 지키느라 몸부림을 칩니다. 잃을까 봐, 놓칠까 봐, 관리 못할까 봐, 손실이 날까 봐, 손해가 날까 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그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내 손에서 내가 지켜내야 될까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내가 그것을 지킨다는 이유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면 그것을 내가 관리하고 더 투자하여 열매를 거둔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게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의 수. 오늘 핵심 중의 핵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했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직장에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 가족들 보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금 다 하고 십일조 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는데 왜 직장에 일이 안 되고 왜 내가 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고 아유 낯이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고 말하는 그런 인생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귀한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잘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분별되지 않아도 뭔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 보아야 될 걸 못 보게 하고 들어야 될 걸 못 듣게 하고 깨달아야 될 걸 못 듣게 하는 이 죄의 상태에 짓눌려서 그 안 되는 일들을 기어이 만들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 안 되는 일의 가장 큰 병폐가 뭐냐면 어느샌가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도 알고 이 땅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인생길 걸어오면서 안 되는 일이 많고 안 되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어느샌가 안정적인 것만 찾고 괜찮은 것만 찾고 꿈꾸고 비전을 가지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을 거절해버린 채 왜? 안 되더라. 어렵더라. 그게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병폐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지금 두 손 멀쩡하고 두 다리 멀쩡해서 뭔가 일할 수 있고 뭔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어느 날 배가 조금 아파가지고 그래서 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당신 하는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아니 의사 선생님 배 조금 아픈 거 소화제 먹고 끝날 일이지 뭘 지금 내 두 다리 성하고 두 발 성한데 이걸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지금 하던 일도 많은데 뭘 그 다 어허 암이라고. 당신이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암이라고. 그것이 고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지금 아무리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두 발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 해도 그 질병은 기어이 크게 자라나 당신의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말 거라고. 역적으로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죄라는 질병이 걸려서 아니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볼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아유, 뭐, 천국 가면 그때 가서 뭐, 하나님 얼굴 보고,

그때 가서 뭐 안 들리던 음성 듣고, 그 말이 맞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장애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장애를.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났어도 내 인생을 놓고 볼 때도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어느 게 나를 위한 길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의 최선, 무작정의 열심, 그것이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안 되는 일을 내가 자처하죠. 안 되는 일을 내가 계획하고, 안 되는 일인데 거기에 혼신임을 다하고, 안 되는 일인데,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안 되는 일인데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보듬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일이 뭐냐면, 그래서 은혜 가운데 안 되는 일의 특징인데, 일은 안 됐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안 되는 일을 딱 만날 때마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일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픔 없었으면, 그 문제 없었으면, 그 안 되는 일이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귀한 줄 알고 예배 자리를 지켜내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반드시 그 안 되는 일을 통해 아, 무엇이 나의 욕심이고 나의 정욕이고 나를 괴롭히는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도리어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 되는 일은 오히려 되는 일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경우의 수는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정말 어려운 경우인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또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일이 안 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마땅한데 그 마땅한 기도조차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안 되는 일의 경우에 어떤 일이 나면 끊임없이 핑계, 변명, 거기다가 불만, 불평, 원망, 저 사람이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저 사람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 저 사람이 내버려둬서 그렇다, 온갖.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일이 안 되는 것도 최악인데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건 나중에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더 최악으로 가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되는 일의 특징이 뭐냐면 혼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요. 절망하고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안 되는 일에 가장 안타까움이 뭐냐면 지금 안 되는 일인데, 안 된 일이고 안 되는 일인데 자기만 안 되는 일인 줄 모릅니다. 지금 그 안 되는 일이면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게 끌려다니고 그게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지금 안 되는 일인데 주님 모실 때는 돌아서야 되고 내려놔야 되는데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인 줄을 혼자만 모르는 겁니다. 그게 붙들려 계속 그냥 그렇게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럼 우리한테는 뭘 바라시는 걸까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돈을 좀 잃어도 좀 못 벌고 덜 벌고 손실이 되고 내려놔도 예배 때문에 내려놓고 예배 때문에 손실을 본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소망이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어떻게 해라? 참음으로. 참는단 말이 뭡니까? 뛰쳐나가서 일해야 될 것 같고 예배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나가서 일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을 참아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기다릴지니라.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때 하나님 없이 되는 일로 붙잡히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네 가지 교회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 은혜도 없이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제일 안타까운 이유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 안 되는 일인 줄도 모르고 붙들려 있지만 자기 스스로 기도.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성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일이 안 되고 어려운데 기도조차 안 된다면 사역자들에게 또 가까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왜요? 나의 기도가 살아나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 근데 내 기도가 안 되니 내 기도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 결합되어 있는 성도, 영양분이 흘러와서 흘러가게 되고 흘러오면 나도 살게 되고 나를 통해 흘러가면 그도 살게 되듯이 그 성도의 기도가 나의 기도를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주변에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것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이 그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린 압니다. 나도 실력이 없고 옆에 내가 기도 부탁하는 그 성도도 실력 없어요. 그런데 실력 없는 나도 실력 없는 그도 우리 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력 없는 나도 실력 없는 그도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 나는 못하지만 교회는 합니다. 교회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위험에서든지 간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비록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런 표현이 붙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엄청나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신다는 얘기죠.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령께서 안타까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내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는데도 오늘 이 자리라도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 기도해 주셨기 때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인생길이 녹록지 않은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창조와 또한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그래도 안 살면 안 되었기에 살아야만 했던 인생이었다 보니 우리가 안 되는 일이 많았죠. 그러기에 이제 그 안 되는 일을 안 되는 일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계획의 시작으로 기도의 기회

0: 은혜로 승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한밭의 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 17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천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갈릴리 교회 송흥준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선한 통찰력을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서며 복음을 품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오해가 치유되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이 사회와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썸머 스페셜 좋은 아침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작가이자 목회자인 한희철 목사님이 옛날에 농촌에서 목회하시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온종일 방치되는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놀이방을 열고 아이들 점심 반찬으로 먹이려고 마당에 닭 몇 마리를 키우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해 하필이면 푹푹 찌는 궂은 장마가 시작될 무렵에 암탉 한 마리가 알을 품기를 시작했답니다. 후덥지근한 더위 속에서 무려 3주 동안 꼼짝달싹하지 않고 둥지에 틀어박혀 있던 암탉은요. 깃털이 거의 다 빠져서 뼈만 남을 정도로 기진맥진해 했다고 해요. 야, 저러다가 병아리 나오기 전에 닭이 먼저 죽는 게 아닐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어느 날 거짓말처럼 껍질을 깨고 노란 솜털 같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거리며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해요. 목사님은 그 눈물겨운 광경을 보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네요. 생명의 탄생과 변화는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품어내야만 찾아오는 눈물겨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죄로 얼룩지고 메말라버린 우리 인생에 찾아온 변화의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건 사랑이 있었기에 그 또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겠지요. 누군가의 거친 성품이 다듬어지고 얼어붙었던 관계가 녹아내리는 기적은 말 몇 마디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암탉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먼저 손해보고 기꺼이 내 지인을 빼가며 그 사람을 눈물로 품어낼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생명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습하고 더운 날씨에도 몸과 마음도 쉽게 지치기 쉬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을 향해 쉽게 나를 세우기보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셨듯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내 주변을 따뜻하게 얼싸 안아주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기꺼이 품어준 그 수고의 자리마다 머지않아 아름다운 생명의 기적들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과 바꾼 주의 사랑을 김현희 음성으로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아,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쵸? 뭐 세상 말로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변하고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이 귀한 그 역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의 눈물 어린 희생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들이죠.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순간에도 야, 누군가의 그런 자기의 모든 걸 내건 그런 사투와 같은 그런 희생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그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진 고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예, 그거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또 무엇이며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고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로 이번 주 계속 함께합니다. 이번 주는요, 정말 찬양을 좀 많이 좀 보내드리려고요.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이런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도 만나 라고 남겨주시면 자동 링크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어요. 비는 오지만 마음만은 화창합니다. 1067번님 아멘입니다. 장맛비가 힘차게 내리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찬양 꼭 들어야겠지요. 네, 그렇죠. 오늘 같은 날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부터 내린 장맛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저 넘치지 않기를. 아멘, 아멘. 가장 적당하게 이른비와 늦은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길 저희도 함께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주님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장맛비와 천둥 소리 들으며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들까지 다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7414번님 아멘. 늘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9818번님께서도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372장 찬송과 가사를 필사 중입니다. 필사 중에 이 찬양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이네요. 가사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친구 집사님께 공유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다른 곳에서도 들을 수 있겠지만 썸머 스페셜에서 친구랑 같이 들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8236번님께서도 신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라는 찬양인데, 그쵸,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 찬송가 중에 너무 익숙해서 그냥 흥얼흥얼거렸던 찬양 가사가 어느 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위로의 말씀처럼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죠? 오늘은 하은 씨의 음성으로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그리고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찬양 두 곡 보내드리고요. 두 찬양 신청해주신 두 분께 오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 상황들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뭐 관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놓쳐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내 상황 앞에 그냥 내 마음 다 빼앗겨서 마치 그냥 천지 그냥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편 한 명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요. 오늘 이 아침 바깥에 내리는 빗방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빗방울의 그 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폐종괴로 병원에서 결과 받는 날이었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 들었어요. 다행히 암 확률은 낮다고 하셨고요. 한 달 후에 CT 찍자고 하셨습니다. 극동방송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뉴의 보혈 찬양 듣고 싶어요. 오늘도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7770번님, 아유 얼마나 가슴 졸이셨겠어요. 축복합니다. 한 달 후에도 아유 괜찮네요 이런 말씀 꼭 들으시기를 저도 함께 축복합니다. 지선의 감사 위에 감사. 동탄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두 아이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며느리, 하나님께서 모든 길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며 신청합니다. 8992번님, 시어머님께서

애청이 있었네요. 오늘 비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한동수님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30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욥기 말씀으로 은혜 받고 더욱 간절히 작정해서 낮에도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 주시는 아침입니다. 90이 넘으신 우리 엄마 우상 버리고 예수님 만나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 90 넘으셨으니까 또 마음이 조급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어머님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억수같이 퍼붓는 장맛비를 뚫고 새벽 출근 안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 시청합니다. 찬양으로 새임 없는 좋은 아침이에요. 2450번님 전 신청해 주셨는데 2450님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신청하신 분들 몇 분 더 계세요. 우리 9575번님도 이찬양 신청해 주셨고 7784번님도 이찬양 신청해 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김정서 목사님의 음성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찬양 이어드립니다.

서요원의 음성으로 나가세. 예,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7시 53분 지나고 있어요. 오늘 귀한 찬양 시청해 주신 7분께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습니다. 발송해드렸어요. 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하신 곡이 찬양이 오늘 나오신 분들. 자, 오늘 또 만나 필요하신 분들 샵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로 만나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 카드 가고요. 여러분 말씀 카드와 약속 노트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 만나가 한 주 동안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 약속 노트거든요. 월요일에 만나 놓치신 분들은 약속 노트라고 따로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후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은 만나라고, 오늘 말씀 카드는 만나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카드 이렇게 보내면서 참 오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요. 오늘 만나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하게 서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옆에 지체들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거짓말 같은 거죠.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좀 돌아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오늘 만나고요. 이번 주 말씀 약속 노트는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아멘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신다라는 말씀에 아멘 했는데 의인의 요동함에서 의인에 좀 제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도 나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카드 필요하신 분들은 만나,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나눴던 시편 55편 22절 어제 만나였는데요. 못 받으신 분들 오늘 약속 노트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후에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황철규의 음성입니다. 그 하나님이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더 좋은 찬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6절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기대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주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충만한 데서 받기 때문에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따라해봅시다.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후에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신다.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은상가은이라는 한자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래서 은상가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grace upon grace.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압도하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은혜예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압도적인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살아온 시간들을 그러므로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해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살아온 시간들과 지나온 날들을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보면 은혜니까, 모든 것이 은혜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라는 프리즘으로 우리의 인생에 지나온 시간들을 들이대어서 통과시켜서 해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해석해내는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또 특별히 올해의 상반기의 시간들과 많은 일들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쁜 일들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감사한 소식이 있었고요. 어떤 가정에는 참 목사로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말 못할 안타까움과 눈물이 있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침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나온 너의 인생의 시간들과 사건들을 무엇으로 해석하겠느냐? 무엇으로 해석하겠느냐? 어찌 보면 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지나온 또 당한 사건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보다 항상 해석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건도 같은 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너는 지나온 시간을 무엇으로 해석하겠느냐? 예, 믿음 없는 해석은요, 원망을 낳고 믿음 해석은 감사를 낳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긍정할 수 있죠. 삶을 긍정하는, 어떻게 하든지 덮어놓고 일단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지나온 시간과 사건들을 감사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느냐?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삶을 긍정하는 것이죠. 삶을 긍정한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상황이 있고 어두운 일도 있었지만 삶을 긍정하는 태도는 감사할 줄 아는, 감사로 세상을, 삶을, 시간을 볼 수 있는 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도 기술입니다. 감사도 기술이래요. 감사도 능력입니다. 감사는 삶을 여러분 성공적으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고 기술이다. 같은 사건도 똑같은 시간을 지나도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만 힘들지?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셔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의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을 복된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왜 나만 이래? 나만 왜 이래? 그렇게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사람의 앞으로의 다가오는 시간이 복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의 앞으로의 다가온 시간이 복되겠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광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미스바라는 광야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배하면서 거기에다 큰 돌을 하나 세우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에벤 에셀이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에벤 에셀이란 말은,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두셨도다. 그런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300년쯤 지난 때였어요. 300년쯤. 여호수아 사후 300년쯤 지나가는 때였다고요. 그 300년 동안 정말 잘 지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탈이 없어서 큰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구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막강한 여러분 화력을 가지고 병기를 가지고 있던 이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하고 농작물을 빼앗기고 가축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전쟁에 늘 공포 속에 떨면서 한 하루도요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잠잘 날이 없었던 300년의 세월이었어요. 300년, 자그마치 300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이 노래와 감사와 찬성 속에는 별탈 없이 지내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지내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아니었어요. 죽을 뻔했지만, 죽어야 하지만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환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지나온 시간 상반기 동안 많은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미스바와 같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이라는 영적인 돌 제단을 쌓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죽을 뻔할 일이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고 눈물 나는 일도 있었지만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도다. 그게 에벤에셀이란 말의 뜻이에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그런 뜻이에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두려움과 환난과 근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그게 에벤에셀이란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감사로 지나온 시간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감사로, 감사로. 감사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백성들은 300년 동안 하루도 쉼 없이, 고통 없이, 전쟁 없이 지나온 시간이 없어요. 300년을.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기가 막히게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역경도 눈물도 탄식도 저주도 고통도 감사의 눈으로 해석할 수만 있다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우리 인생에 당하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요. 버릴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왜? 그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으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니 버릴 것이 없도다. 눈물도 버릴 게 아니고 탄식도 버릴 게 아니고 절망도 버릴 게 아니고 고통도 버릴 게 아니고 환난도 버릴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변하여서 선이 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도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지나온 상반기의 시간을 또 사건들과 일들을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주님의 손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나온 상반기의 모든 일들과 시간을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다면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술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기술.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과 환경과 상황을 감사로 받고 감사로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다가오는 하반기의 시간도 우리는 은혜 안에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감사로 해석하지 못한 과거는요, 불평이 됩니다. 불평이 되어서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해석된 과거는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되어서 나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의 시간, 상반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여기까지도 은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은혜였잖아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할까요? 여기까지도 은혜였습니다. 아멘. 크게 감사함으로 지나온 시간을 해석하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장착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다시 또 고백합시다.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감사로 지나온 시간을 해석한다 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가오는 하반기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열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열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그러므로 단지 상반기를 정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반기를 믿음으로 여는 절기예요. 믿음으로 여는 절기. 감사는 과거를 향해 드리는 고백이지만 기대와 선포는 미래를 향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주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셨느냐, 충만한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만하신 그분께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하반기를 시작합시다. 나는 충만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충만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후회가 없으신 분, 결점이 없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 실언이 없으신 분, 그분은 충만하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나를 바라보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따라해 봅시다.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리라. 아멘. 은상과 은 아닙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인색함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분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면 마다하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마른 법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끊어지는 법이 없고 여러분 그분의 은혜는,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또 다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늘문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반기를 두려움으로 맞이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스러운 일도 있죠. 국가적으로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과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선포하며 이 하반기의 시간을 열어가야 합니다. 누구처럼 선포해야 되느냐? 오늘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의 주인공인 야베스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이 기도는요, 선포예요. 자기 미래를 향한 선포.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역대상 4장 10절이 아니라 9절에 보면 그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나 봐요. 경제적으로 가정으로 어려웠든지, 낳으면서 여러분 난산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든지, 아니면 낳아보니까 야베스가 장애가 있어서 어려웠든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그 어머니가 수고로움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괴로움 가운데 나왔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고통. 여러분, 엄마가 자기가 아들을 낳고 자기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너는 고통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붙여줬어요. 오죽했으면 글쎄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고통이라 붙여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죽하면 그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을까. 그래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 중에 태어났고 그의 인생이 고통이었겠죠. 그의 인생이 괴로움이었겠죠.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너 때문에 네 가정이, 너 때문에 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고통받는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인생이 고통이니까. 그래서 야베스는요, 고통 중에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자라나면서 야베스가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생각을 바꿔먹었어요. 자기 운명대로 살지 않겠다. 사람들이 정해주는 운명대로, 내게 붙여준 이름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주옵소서. 삶의 한계가 있었어요. 고통이라는, 절망이라는, 가난이라는, 핸디캡이라는. 하지만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과 자기 삶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대로, 운명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이름대로, 내 운명대로 살지 않으리라. 내 이름보다, 내 운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리라. 정말이에요 여러분. 상황보다, 조건보다, 운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든 사람, 그 야베스가 하는 고백이 오늘 이 야베스의 고백이요, 야베스의 선포요,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다시 외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다는, 선포하는 대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글자 그대로 야베스의 자기 인생과 자기 미래를 향한 선포였어요. 과거를 향한 선포가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선포였어요. 과거는 절망이어도, 자기의 과거는 고통이어도, 출생 자체가 고통이었으니까, 출생 자체가 여러분 절망이었으니까. 그러나 야베스

는 자기의 출생, 자기의 신분, 자기의 운명에 굴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미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주께서 나를 도우시려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다가오는 이 미래 하반기의 시간을 야베스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기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선포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나온 상반기 어떤 일이 있었든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나온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야베스와 같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던져보십시오. 기도를 던져보시고 축복을 던져보시고 선포하며 던져보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의 지경이 하반기에는 더욱 넓어질지어다. 아멘. 크게 외쳐봅시다. 환란아 근심아 물러가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앞을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는 감사로 해석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미래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지나온 시간은 감사로 해석하고 다가오는 시간은 믿음으로 선포하라.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이런 말을 듣지 어디 가서 이런 말을 듣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이런 말을 듣겠어요? 개모임 가서 이런 말을 듣겠어요? 친구 만나서 이런 말을 듣겠어요? 과거는 감사로 해석하고 어떤 일이 있었든지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죽을 것 같았든지 괴로웠든지 일단 덮어놓고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은 감사로 해석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야 할 이 하반기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지경은 넓어질지어다. 나는 복되리라. 나는 평안하리라. 환란아 물러가라. 근심아 떠나가라. 그러므로 감사와 기대, 감사와 선포가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지경은 반드시 넓어집니다. 감사만 있고 기대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묶일 수 있어요. 또 기대만 있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욕심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대, 감사와 선포가 함께 있어야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아침 맥주 감사절 아침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함으로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여기서부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 미래를 향하여 기대하며 선포하는 사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반기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은 넓어질 것입니다. 넓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지나온 시간은 감사로 해석하고 다가오는 시간은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멘. 지나온 시간 6개월 동안 여러분 애쓰셨고 힘쓰셨고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아쉬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도 사건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덮어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이 하반기에도 주여 나를 복되게 하옵시고 나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하늘문교회 홍한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525-3141 042-525-3141번 하늘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방송 대전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건강 백서.
1: 치과와 관련된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 몇 가지 나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입을 벌리고 있는 습관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입술이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입을 벌리고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을 쉬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렇게 되는 분들은 혀끝이 치아 쪽에 접촉을 하게 되고 치아를 밖으로 밀어내는 양상이 되며 덧니를 만들게 되죠. 돌출이나 주걱턱, 앞니가 듬성듬성 벌어져 있게 되어 있다면 혹시 내가 내 혀가 치아를 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입을 다물어 있을 때 입천장 앞부분 그 위에 혀가 올려져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어렸을 때 혹시 비염이 있거나

0: 혀를 내미는 습관, 손가락을 빨았던 습관이 있는 어린이들이 성장이 되어서도 혀가 치아 쪽에 나쁜 힘으로 작용해서 치아의 배열에 심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 나쁜 습관으로는요, 편측 저작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듯이 한쪽이 편하면 그쪽 팔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오른쪽, 왼쪽, 한쪽이 편해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쪽 치아는 당연히 많이 닳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심 라인이 그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많이 씹는 쪽에 턱관절의 장애를 초래하게 돼서 턱관절에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또 입이 안 벌어지는 심한 턱관절 문제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안면의 비대칭은 더불어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많이 먹는 쪽에 턱관절이 짧아지고 턱근육이 발달하며 그리고 많이 먹는 쪽으로 중심 라인이 틀어지다 보면 안면의 비대칭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사탕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엄청난 충치를 만들게 됩니다. 치아의 당분의 노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캔디를 지속적으로 입안에 넣고 있음으로 인해서 입안 치아에는 그 당분들이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실제로 이 환자분께는 보이는 충치 말고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치아치아 사이사이에 많은 충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고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또 네 번째로 드시는 음식 중에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탄산음료는 일단 당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관에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런데 이 탄산음료에 있는 그 당이 치아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탄산을 드실 상황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물로 헹구시고 칫솔질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치과 검진을 통해서 이 나쁜 습관들을 발견하시고 습관 교정 받으셔서 좋은 습관으로 교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1: FABC 건강백서 지금까지 즐거운 치과 김기섭 원장이었습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10여 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극동방송 접한 거는. 예, 방송을 듣다가 극동방송 한번 듣기 시작하니까 다른 채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다음에 근무 직장에서 근무할 때도 제가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이어폰을 꽂고 예, 극동방송을 계속 청취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잘 때도 그냥 방송을 켜놓고 삽니다. 항상 극동방송이 친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서 예.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으로부터 직접 본인 소개 들어봅니다.
1: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고요.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 김순애 권사입니다. 병원에서 36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무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화 업무와 그다음에 전관 방송을 하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오픈 멤버고요. 지금까지 한 직장을 계속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김순애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고 더 큰

0: 복을 누린 해입니다.
1: 굉장히 저한테 크나큰 제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어떤 짐이라 그럴까요? 무게가 느껴져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동방서에 제가 계속 요청하면서도 전파상대사 가입을 못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제가 아 저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입을 했고요. 2013년도에 가입을 했거든요. 2013년을 마감을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에 12월에 가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던 부분이 다 예, 치유가 되었고 발결이 되었고
0: 김순애 권사님이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면서 받은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제가 2015년에 저희 딸과 아들에 대해서 2015년 6월 달에 전파 선교사 모집을 하실 때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방송사에 드려서 저희 딸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약대를 준비하고 있고 저희 아들이 이제 군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같이 함께 예, 부탁을 드리면서 아들과 딸 이름으로 또 그때 가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딸이 졸업하기 전에 미리 대한민국에서 그 또 B3 뭐 이렇게 하는 병원들 중에 탑이라고 하는 병원에 지금 합격까지 최종 합격까지 됐습니다. 저희 아들 또 군대 문제가 해결이 돼서 1월 달에 제대하게 됩니다. 모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 모든 축복 이런 걸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0: 수진아, 광수야, 너희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며 반주사로 열심히 봉사하던 수진이의 그 믿음과 헌신, 그리고 광수는 초등학교 때 수련회에서 임재하신 성령님을 체험한 감동을, 그리고 중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할 때 너의 등을 다 때리시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 감동을 엄마에게 간증하던 그 믿음이 엄청 그립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딸과 아들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이제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믿음이 회복되어 엄마와 함께 교회도 다니고 가정예배도 드리는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늘 기도한다. 또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엄마에게 맡기신 기업인 나의 딸과 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 순이나 광수야, 엄마가 무지무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의 기쁨이자 보람인 딸과 아들 사랑해.
1: 자녀들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순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0: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했지만 저희 가정이 정말 복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친정엄마하고 그 동생 같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동생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일을 하고 받지 못하는 그 대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작년부터 좀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동생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 그런 모든 대금이나 사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 손해 나지 않는 그런, 예,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김순애 권사님이 이 복된 자리, 전파 선교사의 자리로 방송가족 여러분이 함께 나아오시기를 권면합니다.
0: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는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0: 그래서 저도 어렵게 시작한 전파 선교사였는데 지금은 저희 온 가족들, 제가 저희 아들 딸, 저희 어머니, 동생 다 해서 전파 선교를 자꾸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이 부족해서 더 전파 선교 헌금을 더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극동방송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해주고 계시잖아요. 극동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예, 전파선교 가입도 해주시고 항상 애청해 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또 전파선교사로 헌신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동역해 주실 방송가족 여러분을 저도 축복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성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듣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이곳이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뜨란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네, 집사님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0: 아, 짧은 문장인데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뭔가 시 같기도 하고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는데요.
1: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뭔가 제 안에 영적인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돌보심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자연스레 차분해지더라고요.
0: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웅덩이나 작은 물줄기는 비가 오면 금세 넘치고 흔들리지만 바다는 아무리 비가 쏟아지더라도 그 비에 잠기거나 압도되지는 않잖아요. 네. 바다보다 넓으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 소낙비에 젖을 리가 없겠죠. 네.
1: 선지자 하박국은 유다와 자기 민족의 심판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노래합니다. 세상은 비록 요동칠지라도 주님의 통치와 구원사역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0: 네, 하나님은 결코 어느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1: 아멘.
0: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1: 네, 결국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에 달려있겠죠.
0: 네, 웅덩이는 비가 오면 훌쩍 넘치고 시내 물은 불어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바다는 비에 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자, 시편 93편 4절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0: 아멘.
1: 때때로 우리 삶에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